0: 되고 있는데, 집사님, 그러면 이렇게 방송도 연결됐겠다. 또 김현태 목사님께서 저희 울산 극동방송 시청자 위원장이시거든요. 네,
1: 네.
0: 여러모로 많은 또 헌신을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 향해서 네, 좀 한마디 해주시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목사님, 말씀 늘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크게 어려움 없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많이 많이 건강하시고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1: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아침에 출근 전이라 바쁘실 텐데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선물도 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집사님
1: 네,
0: 화이팅! 좋은 하루
1: 감사합니다.
0: 보내세요. 네, 자, 두 번째 도전자이신 우리 최계순 집사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 저녁 방송할 때 저희 김현태 목사님 모시고 같이 예수동행일기 코너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어느 목사님들이나 다 같으시겠지만, 아, 정말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예, 그때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네요. 목사님 듣고 계시면 문자 한번 보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긴급전화 052, 예, 함께 또 시간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출근길에 아름다운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당신 앞으로 다시금 이렇게 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출근 전에 가정을 가꾸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각자 다른 아침, 다른 모양의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 감사를 누리고 또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 오늘 정말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두 분의 집사님 말씀들처럼 오늘 하루 그냥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이 하루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더욱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밝은 찬양 함께 하면서 잠시 후에 저는 좀 돌아오도록 할게요. 강찬의 찬양,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함께 듣고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에 늘 우리의 정답은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미션으로 하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장 먼저 보내주신 1340번님, 하루하루 찍는 하늘 사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청량한 이 하늘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9790번님께서도 오, 아주 멋진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 1426번님, 장생포 하늘입니다. 괜찮은 아침 김하은 PD님 수고하세요 라고 또 인사를 남겨주셨는데 오, 감사합니다. 와, 장생포도 지금 굉장히 맑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 0567번님께서는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맑은 하늘입니다. 흐흐흐. 한 주간 쭉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오늘 진짜 어딜 가나 하늘이 맑네요.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우리 5226번님, 새한 주의 첫 월요일, 반가움으로 다시금 함께하는 괜찮은 아침 인사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감기 몸살이 도적처럼 침범해서 몸이 무겁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찬양과 말씀으로 몰아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요즘 에어컨 바람도 많이 쐬고 하다 보니까 또 날씨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도 지금 목소리가 살짝, 네, 좋지 않아서 여러분께 참 죄송한 마음인데, 네, 그래도 곧 빠르게 회복하고, 네, 다시금 예쁜 목소리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건축물에 대한 어느 전문가의 기준은요, 내력이래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과 이런 어떤 조건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나의 내면을 지킬 수 있는 그 힘, 그게 이제 내력이죠. 외부를 향한 버티는 힘. 그런 것이 이 건축물을 좋다 나쁘다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람이기에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보다는 중심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때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불어닥치는 폭풍우, 그 폭풍우에 흔들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내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어지는 찬양은 이 찬양으로 여러분께 함께 할게요. 광야를 지나며.

아멘.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괜찮은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오프닝에서 드렸던 말씀처럼 좋은 건물, 좋은 사람. 이거는 그 기준이 외부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 내부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비바람과 폭풍우를 잘 견뎌내느냐. 얼마만큼 외부의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느냐. 그게 가장 또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력이라고 하는 힘, 이 힘은 특별히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거라고 해서 가질 수 없는 그런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비로소 우리가 그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그래서 맑은 날씨에는 즐기다가도 폭풍우가 오면 또 버티고,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아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믿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믿음을 혼란케 하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는데 우리를 큰 혼란에 빠뜨리는 세 가지 그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몇 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믿음을 접하면 큰 혼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지 않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되면 그동안 세상적인 삶을 다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사는 새가족들, 그 초신자들에게는 굉장한 혼란이 초래가 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지난날 삶과 이제 믿음 안의 삶이 서로 마찰이 되기 때문에 혼란이 주어지고, 둘째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자만을 이 혼란의 구르텅이로 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과 이 자만은 절대 양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곧바로 이제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때문에 기적을 행하고 은혜를 우리가 크게 받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항상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우리의 어떤 죄성이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를 다 깨뜨려버리는 거죠. 자, 믿음으로 큰 일을

하지 않도록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또 고난을 받음으로 겸손하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대개 믿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인데 이들은 믿음 때문에 큰 시험을 겪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믿음 때문에 큰 시련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믿음이 되었을 때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큰 시험을 또 가져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에 처했지만 또한 믿음 때문에 그 무서운 시련을 이겨내고 풀무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또 그런 은혜를 이들이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 토저는 믿음이 우리를 고난에서 구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험난한 곳으로 데려가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굴복하지 말라고 도전하게 하며 또 성령의 인도를 계속 따르라고 강권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 때문에 무서운 시련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믿음 때문에 또한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 차원 높은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제 점을 봄으로 수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이제 이익이 끊어지게 되자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매를 많이 맞고 발이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 귀신을 내어 쫓아준 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수익을 이제 어떤 주인들이 이제 수익이 끊어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했는데 좀 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로마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여러분 세상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자 한번 돌아보세요.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은 가장 여러분 싫어하는 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죠? 사탄이 있는 거죠. 마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 증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복음 증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정말 무서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야 되고 영혼을 구해내야 되겠다. 비록 전도는 못해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거 하고 아예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큰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는 어쨌든 성도들의 믿음을 일깨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 하여금 끊임없이 저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깨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많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에 차여서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이 기도도
경배의 기도입니다.

어떤 강구의 기도가 아니고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정말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입니다. 정말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정말 진정한 예배를 잘 보여주고 있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여주는 아주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들이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은 진짜 이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참 신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찬양에 집중하기보다 정말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찬송입니다. 예배입니다. 자, 팀 켈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팀 켈러가 2012년에 영국 옥스퍼드 타운홀에서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가 가진 돈이나 혹은 우리의 도덕성 위에 세웠는데 그것이 무너진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왜 그런지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구원자는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직업에서 실패하면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혐오와 수치심으로 우리를 벌할 뿐이다.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이 팀 켈러의 강의 내용인데 우리 인생을 직업이나 배우자나 돈이나 우리의 도덕성에 올려놓으면 그것이 무너지면 다 여러분 소망이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디에 올려놓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간수는 여러분 제수를 지키는 직업이잖아요. 그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므로 간수의 직업을 잃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마도 이 간수는 간수라는 직업을 통해서 살아왔고 그 간수라는 직업이 그가 의지했던 중요한 여러분 의지의 요소잖아요. 직업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다 여러분 생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도 보면 의지한 게 돈입니다. 수익이 끊어지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돌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의지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 충격적인 절망이 다 주어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예수를 믿은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최고 잘한 게 예수 믿은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있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임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 여러분 다 절망하게 되고 의지한 것이 다 무너질 때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참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를 믿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이 어떤 찬송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최고의 가치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최고의 가치죠. 예수를 아는 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예배하는 거죠. 최고의 가치죠. 이제 월십일에 해서 우리가 그 가치 있다, 예배를 가치 있다는 예수님이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를 섬기고 예배하는 게 가치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신실하게 그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에게 임재해 주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가치 있음을 알고 또 찬양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게 최고의 가치인데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즐거워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핍박받을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기쁨과 즐거움이 늘 잊지 못하는가 하면 여러분 죄 지을 때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살 때 즐거움과 기쁨이 오는데 이 핍박과 박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깊은 감옥은 바울이 세상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것을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라는 이 말씀도 가장 절망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깊은 감옥은 가장 절망적인 장소고 한밤중은 가장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다 끊어진 장소고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찬송합니다. 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소망을 두고 즐거워하는 밤입니다.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참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야 돼요. 자,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큰 기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이런 예배, 이런 찬양, 이런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의 종들에게 깊은 옥에 넣기도 하고 또 한밤중이라는 가장 절망의 시간을 가지게 할 때가 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그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그런 깊은 감옥과 한밤중과 같은 시간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가치 있기에 그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깊은 옥에 넣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은 한밤중이라는 절망의 시간을 경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가 그가 이같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왜 바울에게 이런 깊은 감옥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가 하면은 그 깊은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도 없고 찬양도 간절한 찬양이었고 이렇게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다 그도록 가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요. 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정말 우리의 그 권세가 어디에서 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분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산만하고 바쁘고 정말 예배가 너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그분 한 분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전부 다 바쁜 거예요. 너무 우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팀 켈러가 말하는 거는 우상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집중하기에 너무 우상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분을 위해서 밤새도록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분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고 여러분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그런 예배입니까? 너무나 우리의 예배가 주일날 예배 맞추면 전부 다 자기 사랑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도 찾아가는 이런 예배로 다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의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큰 지진을 일으켜서 그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찬송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전한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 증거가 주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다스리고 주관하시는데 주님이 주인이 아닌 곳이 없다라는 감옥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그래서 감옥에도 선한 뜻이 있다라는 여러분 감옥 안에 간수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 우연의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간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주님이 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 생애가 끝날 것이고 주님의 인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를 위해 살게 되면 그만큼 흡의하는 인생으로 우리 생애가 마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시죠. 의미가 없는 사건이 없고 일이 없습니다. 다 가정에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다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다 찬송하고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예배하는 바울 신라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집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정말 예배하는 바울과 신라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의 찬송과 감사에 큰 지진을 일어나게 하셔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바울과 신라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 큰 지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깊은 감옥에서 끝나는 생애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선교사로서 계속 사역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거 보여주시고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지진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끝나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다니. 그런데 기도와 찬송이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인도해 주셨다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계속 살게 되었고, 또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며 또 가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이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주님만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돼. 많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고 또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큰 지진의 그 은혜를 겪게 되는데 먼저는 인생의 문제의 답을 가지게 됩니다. 참 이미 인생의 그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기적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또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의지할 게 다 끊어지고 그때 기도하고 찬송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참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참 우리가 돈이 답인 것 같고 여러분 뭐 건강 뭐 직장 다른 게 다 답인 것 같아도 한번 어려움이 오면 정말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확실히 붙잡고 살고 그걸 또 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답 돈 아닙니다. 예.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 아닙니다. 직업도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처절하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은혜 되는 게 바울이 감옥에서 문이 열렸는데도 바울이 감옥을 나가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복음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막 기쁘게 일한다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뭐 틈만 있으면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취미, 내 어떤 걸. 은혜 받으면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신나게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또 밖에 나가서 주를 위해서 직장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세상이 주목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선생들이요, 이 선생들의 표현은 바로 주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지금 바울과 실라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은혜 받은 우리를 볼 때 주님처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때 그들이 복을 받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죄 짓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서 길가에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란. 너무나 하찮고 참 예수 믿어도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자들이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5-691번 052-275-0691 울산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보내고 나서 오늘 시간 참 잘 썼다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나요? 같은 24시간인데도요 어떤 날은 그냥 흘러가 버린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참 의미 있게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목사님께서는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에는 단순히 절약하다라는 뜻보다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흘러가버릴 시간을 건져내고 헛되이 지나갈 순간을 건져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비늘이 벗겨진 후 남은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면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건져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값진 시간인지도 몰라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시간을 건져내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힘찬 찬양으로 함께할게요.
1: 하나, 둘, 셋.

금을 만드는 시간, 웨이홈의 찬양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것도요, 금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가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의 확실함을 갖는 것. 내 믿음이 더 굳세지는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아낀다고 하면 뭔가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걸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조금 더 깊은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드리는 것, 이런 좀 더 하나님 중심적인 시선으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겠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요 결코 사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져 올리는 시간이겠죠. 벌써 6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조급함에 끌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건져 올려내는 시간, 살아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만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 내 성공만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더 힘찬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같이 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네, 그리고 나의 갈길 다가도록 두 곡의 찬양이었는데요. 이 찬양들을 같이 따라 부르다 보니까 너무 기분 좋은 월요일 같죠? 네, 4831번님이 월요일이 되니 또한 주가 시작이 됐네요. 바쁘게 살다 보면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주는 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채워가고 싶다고 다짐의 문자 주셨습니다. 네, 어느덧 6월 중순이네요. 네, 또뭐몇주 지나면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갔다. 이렇게 또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달이 바뀔 때마다, 주가 바뀔 때마다 또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주님 안에서 더 사용하는 것, 선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을 건져낸다. 그냥 흘러가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건져내어서 그 시간을 붙잡아서 정말 주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또 이번 주가 되면 좋겠어요. 7205번님 찬양을 따라 부르니까 마음이 뜨겁다고 주셨어요. 오늘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1947번님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붙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뭔가 내 계획과 내 시간 안에서 너무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여겨지면 뭐 예배드리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를 나중으로 밀어도 되지 않을까, 좀 후순위에 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지킬 때, 정말 그 시간을 지킬 때, 그 시간들이 또 나를 붙잡아주고 지켜준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아, 8564번님이 벌써 6월 중순을 향해 가네요. 시간은 빨리빨리 흘러가는데 믿음은 더디 자라는 것 같아 조급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가볼게요 라고 주셨어요. 믿음이 더디 자라는 것 같아 조급하다는 표현. 이게 참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 신앙 성장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있으시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멋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들을 통과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네. 정말 순금같이 나아가는, 금이 되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말씀 한 장 읽고 오늘 시작했는데요. 마음이 참 남다르더라고요. 3178번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시대요. 맞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첫 시간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으로 지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멋집니다. 6753번님 샬롬 나의 사랑하는 주님 또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시간 어떻게 잘 사용할까 고민하기 이전에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처럼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격려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다를 수 있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루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시간을 건져내는 복된 한 주 또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평리교회 이호기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평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호기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코로나19 이후로 복음 전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날이 갈수록 복음 전하는 것이 좀 힘든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고 믿고 복음 전한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CCC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저와 또 저희 교회의 비전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지상 대명령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은양읍에서도 변두리 흥리라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 전도대를 조직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저희 아내와 함께 또 우리 전도팀들이 나이도 많습니다. 60대 이상으로 된 그런 전도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늘 복음 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각 기관별로 정해진 마을에 나가서 전도 물품을 나누어주면서 또 복음 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주변에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 특성이 있고요. 그들을 향해서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주변 이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해서 저희들이 와퍼를 이제 구워서 그들에게 와퍼를 나누어 드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도 시켜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면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고 꼭 또 다시 와달라 그러고 정말 이렇게 관계 정도의 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효과적이고요. 추운 또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창문을 통해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곳에 뽁뽁이를 이렇게 빨아들인 그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역시 효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도 경로당을 방문하지 못할 때 그 가운데는 이제 가정마다 저희들이 마스크를 두 장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역시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마스크를 또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은양시장 중심으로 개전도를 하는데 겨울에 추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생강 계피살을 끓여서 저희들이 나가서 시장에서 추운 데서 이제 판매하신 그분에게서 역시 이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띠를 띠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가와서 나는 예수 믿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정말 죄송하다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0: 또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도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또 그중에는 교회를 나오다가 쉬고 있는 분들도 만나는데 그분들을 또 격려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복음 전하러 나가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러 나가지 못하면 영혼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람으로 나가면 반드시 영혼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낙심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당장 영혼들이 돌아오면 참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저에게도 주축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최근에 20대 청년 때 청년을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셨고요. 또 한 40대 젊은 가정을 붙여주셨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 이렇게 와서 최근에 이제 세례까지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당장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나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붙여주시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전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의 노하우를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전도하는 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나이가 많아도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끊임없이 전도하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오늘은 평리교회 이호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전도합시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서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꽃길을 걷는 방법은요. 내가 가는 길에 꽃을 심으며 걷는 거예요. 라고요. 참 마음에 남는 말이었어요. 우린 누구나 꽃길을 걷고 싶어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먼지가 날리고 돌부리로 가득한 길을 걸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신앙은 꽃길을 그저 기다리면서 언제나 걸으려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길마다 그 꽃을 심고 피워내는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꽃을 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삶의 길이 메마르고 또 때로는 거칠게 느껴질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의 꽃을 심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평범한 길도 은혜의 길로 그리고 소망의 길로 바꾸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꽃을 피우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아은입니다. 오늘은 헤리티지 교회 노민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제 꽃이라는 단어가 좀 무색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는 있는데요. 목사님. 예전에 저희 청취자분이 진짜 그런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걷는 길에 꽃을 심으면 그게 꽃길이다. 근데 진짜 맞는 말 같더라고요. 목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예, 안 그래도 제 멘트를 들으면서 그렇네. 내가 꽃을 심으면 그게 네. 꽃길이 되는구나.
0: 맞습니다. 예. 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뭐랄까 수많은 산적한 문제를 앞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꽃을 피우면서 그렇게 좀 꽃길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심으로 이 시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0: 아멘.
1: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두 손을 듭니다.
0: 아멘.
1: 주님 우리의 병든 육신 만져주옵시고
0: 아멘.
1: 우리의 꼬여있는 관계를 풀어주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0: 주여.
1: 이 시간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힘과 또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리티지 교회 노민성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게도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 요청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기도 제목 적으실 때 맨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한 곡 함께 듣고 기도의 시간 시작할게요. 홍성선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0: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기도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5758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후에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아들이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또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사실 이분은 오전에 저희 방송에 연결되셨던 한 집사님의 아드님 이야기인데 집사님이 동일한 일을 겪으셨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이 교회를 나가셨는데 아들이 똑같은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께는 간증을 쌓고 있는 그런 순간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5758번님 그리고 아드님 위해서 좀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또 기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5758번님이 어머니십니까? 아니면은
0: 네, 이분은 어머니시고요. 네, 아들을 위해서 요청해 주셨습니다.
1: 어쨌든 이제 5758번님은 간증이 있으신 거잖아요. 본인도
0: 맞습니다.
1: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간증이 있는데,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업을 실패한 것보다 아들이 실패하고 무기력한
0: 그렇죠.
1: 모습을 있는 게 가슴이 더 아픈데,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실패가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주시기 위한 또 영적인 축복의 때가 됨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이번 교회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또 불러주시고 새롭게
0: 아멘.
1: 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5758번님, 사업에 실패한 후에 마음에 상처가 생겨 대인기피증까지 있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0: 주여.
1: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신이 실패한 것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는 그 모친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알고 계시오니, 주님,
0: 아멘.
1: 5758번님의 기도를 이미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셨사오니,
0: 아멘.
1: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실패를 주셨다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마음에 소망이 싹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0: 아멘. 아멘.
1: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모친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0: 아멘.
1: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0: 아멘.
1: 말미암아 모든 마음의 상처를 이기고 실패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기도의 제목을 볼 때에 아들이 출가하여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데, 사랑하는 주님, 이 아들이 가정을 온전히 건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가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0: 아멘.
1: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우리 5758번님, 이 아드님을 위한 기도 제목 요청해 주셨는데, 아드님의 이 영혼이 구원받고, 또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기억하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134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깊어지는 신앙이 되어서 마지막 때 찾으시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종이 될수 있도록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한 줄의 기도 제목이지만, 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목회자신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네.

0: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에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이게 이제 다 종교하고 다른 우리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한 거잖아요. 보통은
0: 맞습니다.
1: 이제 자신의 복을 비는데
0: 네.
1: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 그 기도 제목인데 정말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0: 아멘.
1: 에베소서 3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0: 아멘.
1: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1340님의 기도의 제목을 봐도 도전이 되고 가슴이 뭉클한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0: 아멘.
1: 본인의 성공도 본인의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도록 기도하는 1340님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0: 아멘.
1: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어있는 종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의
0: 아멘.
1: 육신은 날마다 연약해져 가지만 하나님 그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3장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신앙의 깊은 맛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0: 주여.
1: 그것이 곧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0: 아멘.
1: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이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1340번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1340번님의 기도 제목 통해서 저 또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될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9215번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의 건강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요즘 부쩍 많이 피곤해하고 또 오랜 감기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일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남편분의 감기가 좀 낫지 않은 그런 상황이신가요, 목사님?
1: 예, 아마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은데, 예,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지만,
0: 네.
1: 또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0: 네, 맞아요.
1: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0: 맞습니다.
1: 9215번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0: 아멘.
1: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9215번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깁니다. 프리랜서라는 그말 그대로 하나님이 일감을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9215번님의 기도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여정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하지만 남편 요즘에 부쩍 많이 피곤해하고 오랜 감기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0: 아멘.
1: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님 주의 일도 하고 또 맡겨진 일도 감당해야 될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9215번님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 때에 따라 도우시는 분으로 선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분으로 만나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915번님 요 며칠 기도 제목이 남편의 이 일정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었다라는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좀 피로가 누적되셨나라는 그런 걱정도 되는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조언해 주신 것처럼 병원도 또잘 다녀오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건강한 나날들, 행복한 나날들 계속해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헤리티지 교회 노민성 목사님께서 기도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실 수 있으세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은 응답이 될 때까지 저희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염려 놓으시고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익명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 제목 적으실 때맨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한 곡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강찬의 찬양,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기도의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507번님. 안녕하세요. 이번 토요일에 어머님 생신을 맞아서 가족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아버님께서 걷기가 좀 힘드셔서 여행 대신에 각지 음식을 준비해서 어머님 댁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서 즐겁고 또 은혜로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토요일에 가족 여행이 이제 취소되셨지만 또 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우리 가족들의 단란함이 여기까지 느껴지

0: 되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어쨌든 형제간에 우애가 좋아야 또
0: 네.
1: 이렇게 부모님 생신을 맞이해서 모이고 행도 가는데, 하여 모처럼 좋은 기회였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형제들 음식을 해서 모였을 때에 더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9507번님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모친의 생신을 맞이하여 가족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또 부친의 건강 상태로 인하여 취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모친의 댁에 모여 또더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0: 아멘.
1: 함께 모일 때에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가족들 모두의 마음에 기쁨을 주옵소서. 고마우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하나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이 가정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오니 모일 때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건강이 악화된 부친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팔과 다리 전신에 우리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강건하음을 회복하여서 또 자녀들이 효를 행할 때에 그 효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즐겁고 행복한 정말 주님 안에 천국 같은 그런 시간 보낼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899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즘 몸 안에 염증으로 인해서 손발이 붓고 또 잠잘 때면 많이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저희 집사람 치유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아유, 염증 지수가 많이 높아지셨나 봅니다. 참 많이 아프시고 힘드실 텐데 건강 위한 기도가 목사님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8994번님. 정말 아내를 사랑하시는
0: 네.
1: 애처가 같으신데.
0: 스윗하세요.
1: 제가 이 기도 인도하면서 아마 남편분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 제목된 거 제가 처음 본것 같기도 합니다.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예, 어쨌든 8994번님. 염증으로 인해서 또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치유연청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전능하신 하나님, 8994번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 안에 염증 수치가 높아서 손발이 붓고 잠잘 때면 통증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가장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남편분께서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 8994번님의 아내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몸
0: 아멘.
1: 안에 있는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0: 아멘.
1: 예전처럼 강건하게 가정에서 아내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0: 아멘.
1: 치유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0: 아멘.
1: 간증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정말 아내를 사랑하시는 우리 남편의 기도 제목 또 다른 감동이 있었는데 우리 아내분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973번님 함께 합니다. 친정아버지 황부조님, 지난 주말에 칠순 잘 하고 왔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대학병원에서 입원 준비를 해서 조직 검사를 진행해야 서울 큰 병원에 예약을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받을 준비를 진행하려는데 여기저기에서 여러 이야기가 너무 많아 급하게 하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혹여나 췌장암이 깨끗하게 치료되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가족 곁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수 있기를 갑작스러운 이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정말 몇 주에 걸쳐서 사실 이분의 기도 제목 함께하고 있는데요. 건강검진을 가셨다가 췌장암을 발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0: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아빠 아버지께 부친되는 황부조님의 그 모든 췌장암에 대한 검사와 진료와 그리고 치료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1: 아멘.
0: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0973번님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1: 주여.
0: 이제 칠순잔치를 했는데 요즘은 인간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 70은 신중년에 해당되는 나이입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나이인데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1: 아멘.
0: 조직 검사를 해야 또 서울 큰 병원에 예약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조직 결과 검사 결과가 또 나오게 되면 또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병원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췌장암입니다. 병명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1: 아멘.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1: 아멘.
0: 0973번님의 기도대로 사랑하는 부친이 가족 곁에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1: 아멘.
0: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0973번님, 우리 아버님과 함께 또 병원도 다녀오시고 여러모로 많이 바쁘실 텐데 정말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네,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익명으로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교회 장로님 가정 위에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오신 장로님 내외 사업장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시며 오히려 성도들을 돌아보시는 그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단 한 사람의 인명 피해도 없게 하셨던 그 은혜로 장로님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권사님 건강도 주장해 주셔서 이후의 모든 시간 속에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덕을 또 그동안 쌓아오셨으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셨을 때 이렇게 뜨겁게 기도 요청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신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0: 네.
1: 그 지키시고 돌보심이 우리 장로님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우리 장로님 참 신앙생활 잘하신 것 같아요.
1: 네.
0: 예, 또 성도가 익명으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내고 너무 귀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성도들을 섬긴다는 게
1: 그쵸.
0: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장로님을 위해서 익명으로 기도의 제목을 낸 성도님, 이분도 귀하지만 정말 이분에게 신앙의 큰 위로가 되고 본보기가 된 이 장로님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업장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을 만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의 앞선 자로서 성도들을 섬기시는 이 장로님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1: 아멘.
0: 이전에 했던 것처럼 늘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다시 한번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권사님의 건강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회복의 은혜가 장로님과 장로님의 가정에 장로님의 사업장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일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익명의 이 성도님 기도 제목까지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분명히 믿음을 잘 지켜오고 있는데 왜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마음과 또 그런 복잡한 심경으로 오늘 하루를 또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계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목사님은 헤리티지 교회를 섬기시는 노민석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1: 네,
0: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내일 동일한 시간 오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다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거나 네,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동일한 시간에 첫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아은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집 회에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8

4997 010-7159-4997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열립니다. 6월 15일 월요일과 16일 화요일 오후 7시 울산 북구 명촌로에 위치한 우정교회에서 열리며 부산 수영로교회 이현우 목사, 우정교회 소병준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5-0091번, 지역번호 052-245-0091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6월 15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차별금지법 입법 재논의 움직임과 법원의 동성 파트너 법적 보호 판결 등 전통적 가족 가치를 뒤흔드는 사회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5,679개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기 위한 2016 기독학생연합 기도운동 더 라이트 집회도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과거의 물량주의적 숫자 목표에서 벗어나 성도 한 사람이 이웃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교단 차원의 전도운동에 나섭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7.14 연합 대성회를 앞두고 영남지역교회의 영적 회복을 도모하는 대구 경북 연합기도 대성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의 태국 선교 7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선교 성과를 평가하고 신규 선교사 감소와 사역지 편중 등 구조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정부와 국회의 차별금지법 입법 재논의 움직임과 법원의 동성 파트너 법적 보호 판결 등 전통적 가족 가치를 뒤흔드는 사회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성경적 창조 질서를 수호하고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한 교계와 시민단체의 대규모 연합 기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전국의 성도들과 시민들이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 거대한 방파제를 구축하고 거룩한 영적 방어선 구축에 나섰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지난 13일 토요일 오후 1시 숭례문 일대에서 대규모 연합 집회를 개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과 전통적 성윤리 수호를 촉구했습니다. 예배 설교를 맡은 김운성 목사는 이번 모임이 정치적 목적이나 개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한 순수한 영적 연대임을 명시했습니다. 예장합동부총회장 정영교 목사 역시 대회사를 통해 국가와 사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며 교회의 목소리는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아닌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집회가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행사가 아닌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평화적 시민문화운동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시 도시데이터 기준 1만 6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 반대와 태아생명권 보호를 주제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한 뒤 서대문역과 대한문을 거치는 도심 거리 행진을 평화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측은 성명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하는 위헌적 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전국 5,679개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기 위한 2016 기독학생연합 기도운동 더 라이트 집회도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와 사단법인 꿈미 등이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전국에서 청소년 8천여 명이 참석해 나라와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학생들이 세상의 입시 경쟁과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기도를 시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학생 대표들은 교실 내 따돌림과 폭력 문화를 회개하며 학교마다 복음의 동아리가 일어나기를 간구했으며 현장에서 학생 410명이 학교 기도 모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지역교회와 연계해 중고등학교 학원 복음화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0: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과거의 물량주의적 숫자 목표에서 벗어나 성도 한 사람이 이웃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교단 차원의 전도운동에 나섭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도운동본부는 지난 12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오는 11월 11일 총력 전도주일로 지정해 바로 그 한 사람 프로젝트를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황병배 선교국 총무는 말로만 전하는 사역을 넘어 복음에 맞는 삶이 동반될 때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 목표를 앞세우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8월 9일 출정 예배를 시작으로 태신자 기도를 거쳐 11월 1일 이웃 초청 행사까지 총 8주 동안 진행됩니다. 김정석 감독 회장은 이번 운동이 단순한 교회 성장 행사가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7.14 연합대성회를 앞두고 영남지역교회의 영적 회복을 도모하는 대구경북연합기도대성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대구경북지역교회와 성도들은 지난 13일 대구동신교회에서 첫 번째 지역집회를 열고 한국교회의 신앙갱신과 복음통일 그리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형식적인 율법주의 신앙생활로 빠져들면서 기도의 힘이 죽어가고 있다며 연합기도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단에 오른 대구 경북 지역 목회자들은 분열된 나라의 공의 회복과 무너진 가정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7.14 연합기도 대성회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를 주제로 대회를 이어갑니다. 한국교회의 태국 선교 7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선교 성과를 평가하고 신규 선교사 감소와 사역지 편중 등 구조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태국 주재 한인 선교사회는 어제 태국 방콕에서 선교 70주년 기념 포럼을 마무리하고 한국교회의 지속 가능한 선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권삼승 선교사는 지난 70년 동안 태국에 1,700여 명의 선교사가 파송됐지만 최근 신규 유입이 급감하고 있으며 현지 선교사들의 고령화로 인한 별세 수치가 2020년대 들어 12명으로 증가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익만 태국신학연구소 소장은 한국 선교 인력의 84.2%가 방콕 등 중북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며 동북부와 남부 무슬림 지역으로 인력을 의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태국 주재 한인 선교사회 김주만 회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태국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고 건강한 현지인 지도자를 육성하는 동반자 선교 모색에 힘쓰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과 부산, 경남 내륙 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 지방은 구름 많고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울산과 부산, 김해와 양산 지역의 강수 확률은 0%,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은 28도, 김해는 30도, 양산은 31도, 부산은 27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강세영입니다. 평안한 월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심천천히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당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내세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제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있고 영원히 사는 존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왕이면 나중에 천국에서 잘 살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니까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이렇게 속 좁게 굴고 고집스럽게 굴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좁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느냐 한 것은 예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입니다.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은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세계 700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나 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다 가리키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한 그런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 있어야 목적지에 갑니다.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낫다 못하다의 차원이 아니고 옳다 틀리다의 차원이에요. 예수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거거든요. 또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하나기 때문에 두세시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가 가장 귀하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예수 믿을 텐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학에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병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은 5분이 골든타임이고 어떤 것은 뭐 3시간 어떤 것은 뭐 30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구원에 대한 골든타임은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5분 뒤에 죽는다면 5분 동안 무슨 말을 할까? 또 말씀드린 여러분이 5분밖에 못 산다 그러면 5분 동안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지금 해야 될 가장 급선무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면 가까운 교회 가서 지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0: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구주가 예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자신 있게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6월 1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EU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함께 나타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비난 성명을 발표했어요.
1: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0: 네.
1: 그 핵개발을 멈추기 위한 그 조치였잖아요.
0: 그렇죠.
1: 북한은 이에 대해 우리와 EU를 비롯해서 전 세계 우려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반발하면서 비난했었죠.
0: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평화를 위한 노력들, 또 북한의 변화를 위한 시도와 또 우리의 기도는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손쉽게 얻어지지 않는 만큼 통일 그리고 평화는 더 값지겠지요.
1: 네. 그 평화를 통일을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참 많고요.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함께 기도의 산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1: 아멘.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북녘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라는
0: 아멘.
1: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우물정 1069번으로 계신 지역과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키즈벤처의 찬송 올려드리면서 샵 1069번으로 지금 바로 출석 인사 보내주세요.

0: 생방송 OFD 오늘의 첫 찬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키즈벤처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됨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 통일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한줄 출석 인사와 함께 문자로 샵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드릴까요?
1: 2483님은 너무나 예쁜 공원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면서 오늘 광양 날씨가 청명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사냥 잘 듣고 있어요.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 통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와.
1: 지금은 집인데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0: 정말 이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남북한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도 복음으로 통일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524님 인천 계양에서 집안 정리하면서 방송 듣고 계시대요.
1: 네.
0: 오늘 날도 좋고 한데 깨끗하게 정리 잘 하시고 더 기분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부천에서도 듣고 계신데 더워서 카페에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 하셨고
0: 네.
1: 일산에서도 출석해 주셨고요. 파주에서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그 독재 사회가 속히 무너지기를 빌면서 1113님 참석해 주셨어요.
0: 시흥에서도 오늘 퀴즈도 기대돼요 하셨는데 이외에도 여러분 방송 듣고 계시죠? 얼른 출석해 주시면서 여러분 이 출석이 왜 중요하냐면 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대표다. 우리 지역의 기도의 사명자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출석 인사 나눠주십시오. 자 OFD 월요일입니다.
1: 오늘도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편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의 한 소절 그 은혜의 나눔을 함께하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는 오해피데이가 끝나는 시간까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6월이라서 아마 각 교회에서도 이 나라를 위한 또 우리 남북의 하나됨을 위한 이런 기도의 자리들이 참 많을 텐데
1: 네.
0: 여러분 더 신경 쓰시고 더 마음을 쓰셔서 그런 자리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또 함께 하시면서 간증도 들으시고 우리 탈북민 목회자분들이나 탈북민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좀 초대하셔서 같이 들으시면서 기도의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권면 드립니다. 혹시 그런 분들 뭐 연결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라는 분들이 교회가 있으시면 저희 극동방송 북방사역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고요. 한편 차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김석균 목사님과 찬양사역자 강중현 씨의 나는 민노라 함께 찬송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은 가볍게. 그러니까 퀴즈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네. 또 저희 힌트를 들으시면 거의 다 맞히실 수 있으시거든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뭐 1번과 2번 가운데 대화 잘 들어보시고 골라주시면 되고요.
0: 네.
1: 오늘 또 정답까지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 출신의 아내와
0: 네.
1: 이곳 남한에서 태어난 남편의 대화 가운데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네, 여러분들 미리미리 이해하고 또 배워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어졌던 한 뼘의 그 거리를 좁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기다리면서 정답 보내실 때는 여러분 지역 꼭 적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 하나 민수 대화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여보, 우빈 씨랑 미연 씨가 아주 이쁘지 않나요?
5: 아, 그러게. 둘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려나 했는데. 야, 잘 꾸며놓고 있더라고. 둘이 아주 알콩달콩하고 너무 좋았어.
4: 그러게 말이에요. 특히 우빈 씨가 참 톱진 것 같아요.
5: 어? 톱지다고? 아, 이거 나 알아들을 것 같아. 이거 최고라는 말이지.
4: 아니, 영어로 톱이 아니라 우빈 씨가 또 잘 꾸미고 옷도 잘 입고 맨날 놀러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주 톱지단 말이에요.
5: 아무튼 이 우빈이 칭찬하는 말인 거지 이게?
4: 아니 그럼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신혼집도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 같은데 또 살기가 괜찮으려나

0: 라고 걱정을 했는데 아주 톱지게 잘 해놓고 살더만요.
1: 톱지다라. 뭔가 내가 지금 이해는 못해도 우리도 톱지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인가?
2: 오늘은 톱지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북한어입니다.
3: 네.
2: 그런데 이 톱지다를 사람한테도 쓰는 거고 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쓰나 봐요.
3: 그렇죠. 네. 뭔가 근데 이 톱지다라는 어감만 들으면 네. 이 뜻일지 바로 연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네. 근데 영어 톱이랑은 뭔가 조금 비슷한 느낌은 있습니다. 자, 톱지다라는 북한어 표현. 우리말로는 어떤 뜻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3: 날카롭다.
2: 오, 우비 시장 날카롭다다. 이거인가요? 2번.
3: 겉보기보다 알차다.
2: 겉보기보다 알차다. 그쵸. 사람한테도 쓰고, 아까, 네. 집, 아파트가 좀 오래돼 보였는데, 잘 꾸며놓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톱져요. 이럴 때.
3: 그쵸? 그리고, 네. 5298님은 이렇게 보기 내드리기 전에 가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2: 네.
3: 아, 이거 같은데 하고 보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문맥상 야무지다 같은데 맞나요?
2: 오, 비슷해요. 야무지다. 맞아요.
3: 그죠, 그죠.
2: 네, 사람한테도 쓰고.
3: 뭐 열매도 네. 야무지게 했다. 뭐
2: 그렇습니다.
3: 손도 야무지다.
2: 네.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다양한 물건 사람이 아니고도 쓸 수 있는 말이니까.
3: 네.
2: 자, 톱지다라는 말 어떤 뜻일지 저희 보기 두 개 드렸잖아요.
3: 1번이 날카롭다.
2: 2번이
3: 겉보기보다 알차다.
2: 우리 지연 씨나 저를 볼 때 아니 겉에 보이기도 이렇긴 한데.
3: 네.
2: 네. 가끔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나와 있는 사진 보고는 어머 하고 저를 보고 실망하는 분들이 좀 있겠지만.
3: 아 근데 그것도 뭐 겉만 보는 거잖아요.
2: 네, 그래요. 겉도 이제 말끔하고 속은 더 말끔하고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만. 자, 오늘 샵 1069번으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는데
3: 네.
2: 제가 좀 힌트를 드려볼까요? 딸 가진 부모님, 특히 아버님들이 이제 딸이 결혼한다고 네. 신랑감을 데리고 왔어. 사익감을. 그러면 뭔가 애가 막 좀 제비 같고 뭔가 막 날라리 같고 이래도 막상 네. 결혼시켜서 살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이 사람이.
3: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2: 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3: 아, 근데 요거는 우리 6753님이 저희 셋 딸 아이들을 보면은 참 톱지네요. 사실 이런 분에게는 사실 그런 가정이 참 하기 싫은 가정일 수도 있어요.
2: 그렇군요. 자, 1번이 날카롭다고요. 2번이
3: 겉보기보다 알차다.
2: 자, 톱지다라는 북한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3: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톱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셨던 7201님.
2: 네.
3: 저희가 이렇게 정답을 잘 보내주시는 톱진 분들에게는 톱진 선물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2: 그렇습니다.
3: 네.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2: 자, 오늘 다른 날보다 정답 참여 문자가 빨리빨리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3: 그러니까요.
2: 오늘이 날이에요, 여러분.
3: 어려운가요?
2: 안 어려운데, 오늘. 아, 김상균 하면 딱 이렇게 떠오르는. 자, 정답 남겨주시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월요일에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그 큰 일을 행하신 예라 워십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에서 온 한운실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면서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과 예수 사랑하심을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시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주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몸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르는 길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과 고난도 웃음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이 충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가 지척인 북한 땅에도 울려 퍼져 모두가 다 주님이 백성이 되어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천국을 소망하는 이 죄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머리를 씻겨주시고 갈 길 몰라 합방하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백성이 된 영광을 안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하고 성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루하루를 구하는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가 고향인 한우슬 자매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즐겨 부르던 오늘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러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북녘 곳곳에서도 증거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양강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우슬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탈북민 한 자매님의 은혜받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찬송이 예수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또 이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방송 OFP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5분 향해 가고 있고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고 계시는데 네. 아직 못 보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톱지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어요. 네. 무슨 뜻일지 1번이 날카롭다. 2번이 겉보기보다 알차다인데 네. 오늘 또 이렇게 톱진 문자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당첨을 기대해도 될까요?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이거 같습니다.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0: 네. 야. 우리 며느리가 어린 나이 잡지 않게 아주 톱져요 하시면서 남겨주신 분도 계신데 새싹이세요 이분.
1: 네. 와.
0: 그쵸. 이 며느리나 사위 봤을 때 처음에는 뭔가 살짝 이런 느낌이 있다가 겪어보니까 진국이다 이럴 때 네. 톱지다라고 쓴 거예요.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네, 찬양 마커스 워십입니다. 찬양하세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신 후에 선물까지 소개해드릴게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에서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뼘차이 퀴즈 정답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1: 오늘의 톱지다의 뜻은 네, 겉보기보다 알차다. 2번이 정답입니다.
0: 제가 김상윤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1: 그래서 0691님이 네, 또 하나 배웁니다 하시면서 정답 2번이라고도 잘 보내주셨고요.
0: 네.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까지 저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북한에 한국의 문화들이 잘 또 전파돼서 네, 또 복음도 잘 전파돼서 복음 통일의 씨앗들이 널리 널리 심겨지길 기도한다고 7764님도 정답과 함께 이렇게 기도 한 줄 남겨주셨어요.
1: 그리고 톡지다라고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톡 쏟아 할 때 톡이 아니고
0: 톱질하다 할 때 톱이에요. 톱.
1: 톱지다. 네. 그래서 대전에서 오후 출근하다가 보냅니다. 날씨가 이렇게 톱지게 덥네요. 정답 겉보기와 다르게 알차다. 8862님. 아, 이렇게 응용을 바로바로

0: 너무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자, 오늘도 북한어 많이 배우네요 하시면서 0308님도 문자 주셨고, 보기가 없으면 어렵지만 감사하게도 2번인 것 같아요. PD님도 톱지고 우리들의 믿음도 톱지고 모두 모두 톱지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니, 겉으로도 근데 그렇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여야 돼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1: 자, 그리고
0: 뽀송뽀송 빨래 개는 중에 우리 두 분의 목소리와 함께 퀴즈 보내봅니다. 3239님도 이렇게 일상 가운데 OEPD에 함께 해주셨고요.
1: 네.
0: 참 톱진 방송이에요 하시면서 오늘 집에 가서 네 명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1: 네.
0: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톱지게 살아라 축복도 해주고요. 새싹회원이신데 이분 이런 분께는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1: 네.
0: 1709님께 먼저 선물 드리고요. 몇 분 더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김포에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북한어 많이 배워가요. 0308님께도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친정과 시댁 다 대전이랑 오전에 짬내서 뵙고 얼굴 도장 찍고 용인 올라가는 중에 사팔사미님 출석 체크해 네. 주셨고
0: 오전에 육아하고 오후에 출근하신다고요.
1: 아이고.
0: 지친 마음과 몸에 항상 재밌는 퀴즈를 들으니까 네. 힘이 납니다. 감사해요. 이분도 아까 새싹회원이셨던 것 같은데 3208님도 제가 선물 하나 더 보내드리고요.
1: 네.
0: 오늘 이렇게 또 톱진 선물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목포에서 식사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2253님도 드리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꽤 실속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봅니다.
1: 네.
0: 6925님께도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교회 가까이 이사 가고 싶은데 옛날 구축 아파트 위주로 보고 있어 심란하다가도 우리 주님이 톱진 곳으로 예비하신 줄 믿어 의심치 않게
0: 아멘.
1: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셨는데
0: 아멘.
1: 그런 집 예비 두셨을 거예요.
0: 아멘.
1: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자, 우리 4489님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함께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당첨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또 있습니다. 아셨죠?
0: 네.
1: 자, 그리고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으로 지금 흐르고 있죠. 예수께로 오세요. 아이빅밴드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0: 네.
1: 그래도 전남동부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 새로운 우리 동역자를 찾으러 잠시 자리 비워서 출장 다녀올 테니까 지연 씨 혼자 여러분 찾아뵈도 더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셨죠? 지금까지 생방송 OEPD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 북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1: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더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 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요즘 월드컵 열기가 뜨겁습니다. 월드컵 열기가 뜨거운데 2002년 월드컵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1승이 목표였습니다. 한 번만 이기자. 그런데 그만 우리나라는 4강이라는 신화를 씁니다. 얼마나 그때 나라가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신화 그 중심에는 이 모든 승리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으로 인해

그래서 그 선수들이 열심으로 뛰었고 또그 성적을 또한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히든크에 얽혀진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청년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 선수는 너무나도 몸집이 왜소했습니다. 이 축구선수를 하려고 그러면 몸싸움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몸이 왜소했어요. 항상 밀립니다. 그리고 그는 축구로 인해서 두각을 별로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고교 때까지 별로 두각이 나타나지도 않지, 그리고 그가 몸집도 왜소하지, 그러다 보니 어느 대학에서도 그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대학의 선택도 받지 못하고, 실업팀의 선택도 받지 못하고, 결국 일본으로 건너가 1부도 아닌 2부 리그에서 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2001년 우리나라의 대표팀의 이제 지휘봉을 잡은 히딩크 감독은 모든 언론 앞에서 공표합니다. 나는 학연, 지연, 명성 이런 것을 가지고 선수를 뽑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뽑겠다. 그리고 선수들을 선출했는데 그 선수 중에 바로 이 청년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청소년 대표팀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프로리그에서 검증이 된 것도 아니고 국가대표 출신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검증된 선수가 많은데 저 검증되지도 않은 저 청년, 저 뛰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 저 사람을 대표팀에 발탁했느냐고 말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는 축구선수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평발입니다. 전후반 100분가량을 뛰어야 되는 선수가 평발이니 얼마나 그 힘이 듭니까? 다들 언론에서는 최종 엔트리에 들지 못할 것이다. 분명 중간에 탈락하고 말 것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그 선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낙심하지 마라.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다. 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합니다. 이 말에 힘을 얻은 선수는 열심히 감독의 훈련에 참여합니다. 체력 훈련, 열심으로 참여해서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갖게 됩니다. 전후반을 뛰어다녀도 끝까지 지치지를 않아요. 결국 그는 우리나라 포르투갈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이제 히딩크 감독이 감독을 했던 에이트호벤이라는 유럽의 팀에 이제 그는 진출을 했고 그 이후에 퍼거슨 감독이라는 유명한 명장이 이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 팀에 가서 이제 선수로 활약합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발전을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보잘것없는 선수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가 국가대표에 발탁될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그의 재능을 보고 그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를 훈련시켰고, 그리고 그가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하는데 그에게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그런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를 신뢰해주는 그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 너는 잘될 거야. 너는 대단한 아이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 아, 그래? 내가 대단하고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말에 부응하기 위해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재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거에 가깝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너는 쓸모없어. 너는 소용없어라고 하면 반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박지성 선수는 별볼일 없는 선수였지만 히딩크 감독은 그를 선택했고 너는 세계적인 선수야가 될 거라는 기대와 신뢰를 보냈을 때 그는 놀라운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가 나를 선택하고 누가 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면모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직분 맡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기에 충분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사악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탐욕, 욕심, 이기심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가진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까? 가진 게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될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생각했기 때문에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별볼일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미 그 땅에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왕족이 있었어요. 큰 나라를 이루고 호령하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족이 아닌 평범한 그저 한 족속을 이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그 시대 이미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엘리에게는 아들들도 있었고 자손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무엘보다 더 뛰어난 가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이 어린 사무엘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사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가진 것도 많고, 그가 학벌도 있고, 그가 가문도 좋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교회로서는 그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도구로 그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잘나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가진 것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오직 실력으로 선수들을 뽑았듯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긍휼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한 사람들의 면모가 어떻습니까?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죄인이었고 다 어리석었고 그들은 정말 제자로 선택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비웃었겠습니까? 저 예수를 따르는 저 제자,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데리고 다니는 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고 세상으로는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셨고 그 일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보았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여러분, 그들은 보잘것없는 다 앞에도 120명조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면모로,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120명을 통하여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택함 받을 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택함 받은 자가 이제 그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었습니까?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느냐? 그저 길거리에 널리고 널려져 있던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이런 마른 막대기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저 소 엉덩이 때리고 그저 양 엉덩이 때리는 일밖에는 쓸모가 없던 그런 보잘것없는 막대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도 어려운 그런 보잘것없는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막대기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막대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잡으라에서 잡을 때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것 같고 필요 없는 것 같고 엉망인 것 같아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지자 아무 능력 없던 모세, 그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에서는 열 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이 준 지팡이 들고 홍해를 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자 반석이 갈라져 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 주님이 무엇인가 가져오라 합니다. 그때 가져온 게 소년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빵 다섯 개였습니다. 여러분,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을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지자 그 오병이어는 5천명, 아니 수만 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들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

내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완벽한 사람보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을, 힘 있는 사람보다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은 이 순간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베드로는 곧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 너희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 베드로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주일날 밥 먹고 봉사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주일날 교제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밥도 먹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도 받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교제도 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지,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것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에서 목적이 먹는 거, 교회에서의 목적이 교육받는 거, 교회에서의 목적이 친교하는 거, 교회에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일을 이루어 가는 것으로 점점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게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거 드러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의 목적 마지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께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제자들처럼 부인하고 도망간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모른다,
외면한

0: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주님의 이 선택하심에 조금이나마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를 믿어주시사 선택하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사도들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우리도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도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 이 시대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 주실 것입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북구 연포동에 위치한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87-6315번 연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적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한 부부 간증 인터뷰를 했어요. 2-3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 목사님 말씀에 예배 시간 찬양에 교회 봉사에 푹 빠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이 기다려진대요.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에 제가 인터뷰했던 그분들 교회 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만나고 우리 극동방송사역 잘 도와주시는 권사님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도 기쁨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셨어요. 그 권사님께 제가 인터뷰했던 그분들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 요즘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저도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신데도 미리 나온 주보만 봐도 주보에 적혀있는 설교 제목만 봐도 설레신대요. 어떤 말씀일지 이번 주는 기대가 된다고 하시면서 주일날이 기다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십니다.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정도 아니거든요. 교회 오래 다니면 그렇게 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설교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이 기다려지시나요? 예? 어제는 어떤 주일 되셨어요? 저랑 같이 반성하실 분들 반성하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우리 결단하자고요.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나무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자, 기분 좋은 월요일 맞고 계십니까? 어제 예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우리 주일이 기다려지는 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아, 부끄럽게 저는 그 정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반성하고, 더 기도로 준비하고, 그게 이제 내 마음, 내가 그래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복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큰 복인데요, 진짜. 6002번님도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내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도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는지 기대되고 기다려진다고. 6679번님. 이야, 이분은 5년 방학하고 나서 계약하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작년 1월에 저하고 통화된 분인데 경남 김해. 너무 뜨거워요. 그래도 새깨라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일도 기다려지고 수요일도 기다려지고. 하,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기다려짐인데 축하드립니다. 6679번님. 우리 5189번님, 주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늘 감사드리고 있다고. 방학도 끝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 주님 떠나지 않게 찬양대 사역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저도 벌써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1102번님. 이야, 월요일인데 벌써 기다려져요? 와, 정말.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해. 기분 좋으시겠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나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막 이러면서. 진짜, 와. 반성합니다. 35년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요즘 그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더욱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더욱 열심히 전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1605번님, 저하고 똑같으시네요. 저도 반성했어요. 아, 진짜. 15년 방학 끝낸 그때 딸이 있으셨죠? 우리 1605번님은? 지난 토요일 새끼라에서 보내주신 계약 축하 꽃바구니 친구가 잘 받았다고 사진 찍어 보내왔기에 감사 인사차 문자를 남기신다고 우리 친구 전도 요청했던 3618번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엔 친구가 남편과 아이들까지 전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기쁜 소식 전해보고자 얘기 나눴어요. 방송 나오기 어렵다는데 영혼을 깨우기 위해 기회 주신 총연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린다고. 우리 3618번님. 잠깐만, 우리 작년 6월에 우리 6월에 통화가 됐는데 꽃바구니를 지금 받으신 건가? 네? 언제 교회를 나가신 거죠? 한번 알려주십시오. 3618번님. 남동구 인천에서 2320번님. 저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음이 복잡하네요. 마음의 상처가 저를 짓누르네요. 4918번님. 그럼요.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계시죠. 그분은 전능자셔가지고 1대1로 그걸 다 하시잖아요. 1대1로.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4918번님 1대1로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2088번님 인천에서 강현자 어머님과 병원 진료 마치고 모셔다 드리는 길에 저희 어머니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우리 강현자 어머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 엄청 사랑하고 계시고요. 어머님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꼭 믿고 우리 어머님 꼭 나중에 천국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꼭 믿으셔야

돼요? 와, 저도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제주 한사랑 감리교회 섬기시는 분이시네요. 수요일 밤, 주일날 뜨거운 예배, 손 들고 아멘, 춤추고 아멘 하다 보니까 좀 창피했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2365번님, 대단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같이 고백하시죠.

0: 예비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니까 3618번님. 그렇군요.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계약했다고 문자 드려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가 방송했었죠. 우리 최선경님. 두 달 전부터 교회 나가고 새 가족 그 수료도 마쳤다고. 그렇죠. 예, 네, 금요일 날 통화했었죠. 아, 우리 최선경님. 꽃바구니도 잘 받으셨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박진영님이었군요. 우리 같이 셋이 막 통화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랬었죠.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전국 생방송 새깨라. 여러분께서 문자 주실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무료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사연 신청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플 메시지, 이 어플, 극동방송 어플, 이 핸드폰에 여러분께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라디오처럼 어디서나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들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모태신앙인데 부인께서 무교라고 하셔서 어려운 싸움이 될것 같은데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볼 거라고. 2191번님. 그렇군요. 아, 꼭 승리하시고 작전을 잘 짜시고요. 주말에 새 단골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는데 디자이너분이 방학생이신 걸 대화하다가 알아서 주일 예배 참석 권하고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방학생인 걸 알았군요. 근데 모태 신앙인데, 부인께서 무교라고 하셔서 어려운 싸움이 될것 같다. 그래요. 우리 2191번님, 한영혼 사랑하는 마음 있으시네요. 응원합니다. 포도밭에서 봉지를 싸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3279번님, 꽃바구니 잘 받으셨다고 고맙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9144번님. 고맙습니다. 0708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어제 알게 됐어요. 저희 큰오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방학 5년이라고 새끼라 PD님과 통화도 했었다네요. 오늘 택배 배송 중에 두 명에게 복음 제시했습니다. 누굴까요? 저랑 통화한 분. 큰오빠, 방학 5년. 구체적으로 한번 또 이름도 알려주시고, 제가 하도 많은 분들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큰오빠가 누구실지, 방학 5년,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혹시 지난주나 지지난주 저하고 통화가 됐든지 이 방송을 듣다가 찔림이 있어서 어제 오래간만에 내가 교회 갔다 하신 분 계신가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지난주나 지지난주, 지난달에 갔는데 아직 내가 방학을 끝내고 계약했다라는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지 못한 분 계시면 샵 1069번으로 드디어 제가 교회 갔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 네, 저 드디어 교회 갔어요. 계약했습니다.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와 있습니다. 전도 요청. 우리 동생분이 언니를 전도하고 싶다네요. 친언니인 것 같아요. 친언니 전도하고 싶다고 언니의 전화번호와 성함을 저에게 지금 문자로 알려주셨습니다. 동생은 지금 전화 연결이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해놨습니다. 4570. 언니 이름이 권민경. 자, 언니에게 전화해봅니다.
1: 내게 사랑이 뭐냐고 여보세요?
0: 네, 권민경님 되시죠?
1: 네.
0: 제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하는데요.
1: 네네.
0: 동생 권전경님이 전화 올 거라고 얘기했죠?
1: 네.
0: 그래요. 언니 사연을 보냈어요. 방송 중에.
1: 네.
0: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언니한테 전화했거든요.
1: 네.
0: 동생이 언니 어떤 사연을 보냈을까요?
1: 잘 모르겠네요.

0: 힌트는 극동방송입니다. 어떤
1: 네.
0: 사연을 보냈을까요? 극동방송
1: 잘못.
0: 아세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0: 어떤 방송이에요?
1: 기독교 방송
0: 그렇죠.
1: 아닌가요?
0: 그러면 사연 내용이 뭐였을까요?
1: 모르겠는데요.
0: 모르겠어요?
1: 네.
0: 지금 교회 현재 다니세요? 언니?
1: 아니요, 안
0: 안
1: 다니죠.
0: 다니잖아요. 그러면
1: 네.
0: 무슨 사연일 것 같아요?
1: 교회 다녔으면 하는 사연인가요?
0: 그럼요, 그럼요. 교회 다시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그랬으면 하는 사연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1: 네.
0: 전화 드렸습니다. 얼마나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시는 거예요?
1: 10년이 좀
0: 10년 좀
1: 됐네요.
0: 넘었어요.
1: 네.
0: 계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1: 여기는 양산입니다.
0: 양산.
1: 네.
0: 경남 양산.
1: 네.
0: 맞죠?
1: 네.
0: 10년 전에도 그 교회를 양산에서 다니셨나요? 아니면
1: 아니요.
0: 이사하셨어요? 이사하셨어요?
1: 네.
0: 10년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1: 울산에.
0: 울산에.
1: 네.
0: 그렇구나. 자, 우리 보니까 동생 권전경님은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우리
1: 맞습니다.
0: 언니가 다시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연을 줘서 제가 전화 한번 드렸고요.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거든요. 제가
1: 네.
0: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언니가.
1: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루브르 파리에서 주얼리, 그 다음에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거 드릴까요?
1: 네.
0: 어떤 거?
1: 다시 한번 물어보면 안 돼요.
0: 다시 한번
1: 네.
0: 천천히 한것 같은데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김치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1: 경과요.
0: 세제 아 오케이 오케이 견과 예 견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1: 그냥 받아도 되나요?
0: 그냥 예 그냥 받아도 되는데 살짝
1: 네.
0: 협조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동생이 얘기해 줄 거예요. 동생. 자, 동생 나오십시오.
1: 네. 언니, 정경인데,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마당에서 같이 언니랑 뛰어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었잖아. 네. 이거 다시 언니 다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네, 한국 가서 아빠도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매일매일 기도하거든. 네. 그래서 언니랑 구은이랑 나진이도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이 부르실 거니까 꼭
0: 네.
1: 교회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
0: 고마워.
1: 사랑해. 고마워.
0: 자, 우리 권민경님,
1: 네.
0: 동생이 이렇게 참 울먹이면서 진심으로
1: 네.
0: 언니에게 얘기를 하네요.
1: 네,
0: 예전에 교회를
1: 감사합니다.
0: 잘 다니셨군요, 언니가.
1: 네.
0: 그랬군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꼭 돌아왔으면
1: 감사합니다.
0: 좋겠어. 예.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같이 하시죠.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주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

0: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자, 우리 권민경님. 네. 아까 우리 동생이 잠깐 아버님 얘기하셨잖아요.
0: 네.
1: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아까 찬양 나갈 때 우리 동생하고 전화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었는데
0: 네.
1: 제가 올해 2월에 아버님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2: 아. 그분은 시아버님이세요.
1: 예?
2: 그분은 시아버님, 저희 시아버님.
1: 아, 시아버님이시군요. 시아버님.
2: 예. 네.
1: 시아버님하고 제가 이제 네. 2월에 통화를 했었는데 네. 그 뒤로 한 두 달 뒤인가 하늘나라 네.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네. 우리 네. 정경님?
2: 언니는 잘 몰라요.
1: 아, 잘 네. 몰라요?
2: 네.
1: 그래서 지금 아마 천국에서 천국 가셨을 거고 천국에서 흐뭇하게 이제 우리 권정경님 바라보고 계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아버님은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2: 친정 아버님이세요.
1: 친정 아버님 살아 계세요?
2: 아니요,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1: 아,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2: 네, 우리 어렸을 때 간간이 이제 저희가 부산에 부민교회라고 있거든요.
1: 네네.
2: 예, 뭐 이제 주일날 아침에 8시에 박천명 목사님이 이제 설교해 주시고 하는데.
1: 네.
2: 그 교회 어렸을 때 언니랑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거기 다니고 이제 그때 아버님 거기에서 세례 받고
1: 네.
2: 아버님들 경찰 찍이셨는데
1: 네.
2: 이제 중간에 쉬시다가
1: 네.
2: 이제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요양보호사님이 다행히 믿으시는 분이셔서
1: 네.
2: 같이 영접기도 받고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는 이제 그렇게
1: 예. 그러셨구나. 예.
2: 예. 받은 예배 저희 교회에서 받은 예배 드리고
1: 예예.
2: 예.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1: 예. 예. 그렇군요. 우리 권민경님.
0: 네.
1: 자, 오늘 이렇게 또 동생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노크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우리 권민경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네. 꼭 돌아오셔서 양산에 혹시 좀 쉽지 않으시면 저희가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저희가 두세 군데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렇게 할까요?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0: 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꼭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 아까 우리 언니는 견과를 고르셨는데 동생분은 혹시 동생분은
2: 저는 네. 전 언니가 교회 와주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교회는 가실 거고 교회는 네. 가실 거고 또 언니 네. 동생은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2: 저는
1: 소곱창 알겠습니다.
2: 아버님 좋아하셨던 거.
1: 아 네. 그때 네. 살아생전에 아버님도 그때 소곱창 한번 보냈는데 네. 그렇죠?
2: 맞아요, 맞아요.
1: 부산에 계셨던 아버님.
2: 예, 예, 맞아요.
1: 권정경님께도 소곱창. 지금 권정경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2: 저 부산에 있어요.
1: 아 지금 부산에 계속 계시는군요.
2: 네. 네.
1: 언니는 양산에 계시고.
2: 네.
1: 자 우리 권민경님.
0: 네.
1: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0: 네.
1: 이번 주에 양산에 있는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꼭 네. 가서 예배 시작하시고
0: 네.
1: 하나님은 여전히 옛날 그 신앙생활 했던 그때 기억하고 네.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0: 네.
1: 알겠죠?
0: 네.
1: 혹시 집안에서 지금 거의 동생 빼고 혼자 주위에 혹시 교회 다니는 분 계세요? 남편이나 혹시 네. 친정 다른 쪽에?
2: 친정 엄마 분이 네. 저희 친정 엄마가 갑자기 교회 다니기 시작하셔서 지금 세례 지난달에 받으시고
1: 예예
0: 네
2: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1: 친정 엄마가
2: 맞죠 언니?
1: 그러니까 또 언니도 진짜 다니기를 또 엄마가 간절히 원하고 있겠네요.
2: 네 맞아요. 저희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좋은 소식 꼭 기다리고 있을 테고요. 우리 권민경님이 네. 혹시 10년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서 기억나는 찬양, 제일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어요 혹시? 권민경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아니면 요즘이라도
2: 언니 계속 그 찬양 좋아해요.
1: 예?
2: 이 하루도 네
1: 이 하루도
2: 네
1: 오늘 이 하루도

0: 네.
1: 이거 맞죠?
0: 내게 주어진
1: 맞아요,
0: 하늘
1: 맞아요.
0: 감사합니다.
1: 권민경님, 어떻게 이
0: 네.
1: 찬양을 좋아하세요? 어떤 이유로?
0: 그냥 가사가 좋아요.
1: 가사가 좋아서.
0: 네.
1: 오늘 이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뭐 이런 고백이잖아요. 맞죠?
0: 겸손하게
1: 겸손하게
0: 하소서,
1: 하소서. 어떻게 하소서?
0: 친절하게 하소서.
1: 친절하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도 네, 다이코나단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5563번님께서 드디어 계약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찬양 나가는 중에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 고속도로에 계셔가지고 방송으로 통화 연결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저랑 전화 통화한 분인데 드디어 계약.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다음에 어느 교회를 가셨고 어떻게 계약을 하셨고 계약 뒤로는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다음에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송파 나루역 회사에서 듣고 계십니다. 듣고 있어요 하고

7358번님 어플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또 메시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극동방송 애청자예요. 제 친한 언니의 동생 뇌졸중으로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 중인데 현재 의식은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계신다고 우리 5703번님 그렇군요. 아, 참 병원에서 힘든 가운데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죠. 자, 서천에서 8845, 인천 송도에서 8357번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차에서 출퇴근하면서 듣다가 어플도 있을까봐 깔고 퇴근하고 집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8858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저와 아들만 영화부 예배 겨우 드리고 있는데 남편도 꼭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남편 권진탁 사랑해. 우리 교회 꼭 같이 가자. 이렇게. 지난주 또 금요일에 또 우리 진탁님 생일이셨군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우리 남편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연 주셨는데 꼭 예,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기회 되면 우리 남편 우리 같이 전화 연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연결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또 지금 혹시 전화 통화가 아까는 이제 우리 고속도로에 있어서 안 되는데, 자, 계약한 분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저랑 통화가 됐건 안 됐건 극동방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린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세요. 우리 0708번님도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좀 스토리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자, 8860번님 아들 교회 안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지금 아들 전화번호도 남겨주셨는데 아들이 지금 통화가 되는지 또 아들 이름도 좀 거기다 써주시고 통화가 되면 지금 통화 가능합니다. 얘기해놨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생방송에 꼭 제가 전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8532번님 노력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나가셔야 됩니다. 저도 30년 방학 끝에 극동방송 통해 집 근처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요.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 울산에서. 그렇죠. 우리 8532번님 극동방송 듣다가 스스로 계약한 분이시죠. 스스로 기적을 우리 하나님과 만들어낸 분. 어제 남편 안수 집사로 피택 받았어요. 교회에서 낮은 자로 섬기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고, 동생이 오랫동안 방학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유방암 판정받고 수술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계약하고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오게 됐네요. 5765번님의 동생분 축하드립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신승희 목소리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보니까요. 제가 아까 찬양 나가는 중에

0: 전화했더니 고속도로여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정차했다고 지금 막 문자가 도착했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안할 수가 없죠. 자, 전화해 봅니다. 어떻게 정차를 고속도로에서 잘 하셨네요. 휴게소를 들리셨는지.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네, 저 새끼라 김인식 PD인데요.
1: 예.
0: 자, 지금 어떻게 정차를 하셨어요?
1: 네.
0: 어디서요? 휴게소에서?
1: 아, 톨게이트에 빠져나와서요.
0: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옆에 정차를 했습니까?
1: 예.
0: 어디세요? 어느 지역 지금?
1: 지금 인천인데요.
0: 인천 어디예요?
1: 여기 오류동, 서구 오류동이요.
0: 서구 오류동.
1: 네.
0: 네네. 그때 저랑 이제 4월 초에 통화가 됐는데
1: 예.
0: 바로 교회 갔어요?
1: 그쵸, 바로 갔죠.
0: 바로 갔어요?
1: 네.
0: 원래 다니던 교회로요?
1: 예.
0: 오, 그랬구나. 그때 짧은 방학이었는데,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바로 가셨구나.
1: 그때 일 때문에 못 갔으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0: 예. 아,
1: 정신도 없어가지고.
0: 주말에, 주일에 일하게 되면서 그때 교회를 못 갔었죠? 예.
1: 그쵸.
0: 근데 그 어떻게 일을
1: 예.
0: 잘 조정하셨나 봐요?
1: 아, 담임 목사님 배려심에
0: 예.
1: 원래 토요일 새벽까지 일이 있어서
0: 예.
1: 그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자고
0: 예.
1: 그 다음 날 씻고 애들을 교회에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0: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뭐,
1: 네.
0: 일하는 거가 목사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교회에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일이 끝나면
0: 예.
1: 잠잘 곳이 집에 가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꼭
0: 아,
1: 일어나야 되니까.
0: 예.
1: 그래서 배려심에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0: 교회에서
1: 이제 잠을
0: 주무시게끔 이렇게
1: 주셔서,
0: 목사님이 해주셨다고요?
1: 배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바로 예배 드릴 수
0: 교회에서 토요일 날
1: 있고.
0: 자고, 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셔서. 그러면 계속 지금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1: 그렇죠. 예.
0: 이야, 그렇구나. 너무 잘 됐네요. 응?
1: 예.
0: 지금 선물도 잘 받으셨나요? 그때?
1: 예, 그때 받았어요.
0: 선물 잘 받았어요.
1: 연어하고
0: 예.
1: 목걸이. 예.
0: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방학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까지 목사님께서 배려도 해주시면서 하시니까 잘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예.
0: 알겠죠? 지금 이 시간에
1: 예.
0: 어떻게 어디 가시는 길이신데 어떻게 고속도로를 타시네요?
1: 아, 지금 편의점 전번에 납품하고 있었잖아요.
0: 네.
1: 그날 서울에서.
0: 네네.
1: 지금도 지금 납품하는 거거든요.
0: 아, 그렇구나. 늘 안전운전 하시고
1: 네.
0: 운전대마다 계속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군요. 그 뒤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와 함께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실까요? 감사의 기도. 더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우리 고영주님, 목사님의 배려도 있었지만은, 우리 형제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드려야겠다라는 그 의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목사님께서 또잘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쁜 소식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청취해 주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 그 꽃바구니, 축하의 꽃바구니 보내드릴게요. 방학 끝내고 계약했으니까. 예, 축하해, 꽃바구니.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와,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또 형제님이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잠자리까지 마련해주면서.

아,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이 계셔서 또 좋네요. 자, 우리 장미라님, 목포로 내려가는 길에 문자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잘 갔다 오시고요. 광양에서도 우리 2483번님 오셨고요. 저도 고속버스 승무직으로 이직한 뒤 주일 예배를 나가지 못해요. 근데 하루도 아유 오늘 찬송 들으면서 왜 이리 눈물 날까요? 아 그래요? 일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인가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한번 잘 도전해 보십시오. 1484번님 자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온 가족이 교회 갔다 7358번님도 사연이 있는데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연락드려보겠습니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낙심되고 지쳤을 때 한계가 있는 우리 세상과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0: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혹은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29-9000번, 지역번호 0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위드힘의 찬양 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렙교회 윤필립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안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시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진짜입니까? 그럼 한번 해보죠, 우리 오병이어. 네. 네네. 누가 1,000원짜리 한 장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거를. 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1880년대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해티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티가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교실이 너무 작은 겁니다. 너무 작아서 예배를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어린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되어서 해티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내가 어른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교회를 내가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우유 배달을 하면서 자기 용돈을, 동전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티는 질병을 얻어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해티의 베개 밑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지어주세요라는 메모

장. 그것과 57센트가 들어있는 낡은 동전 지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티의 장례식에서 러셀 코넬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침례교 그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이 사연을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다는 것이죠.

한 소녀의 해티의 아름다운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판 오병이어가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는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 배불리 먹는 일이 최고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배부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핍이 없는 인생, 풍성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최대의 관심사로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셨지만은 동시에 이 준엄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직면하기를 부담스러워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나의 인생의 매우 많은 부분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부담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저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라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원치 않죠. 여기에 모든 것이라 함은 단지 물고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배 그리고 그물까지도 미련 없이 버려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랍도록 풍성한 복을 받는 일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는 이런 큰 결단은 회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에 살면서도 집을 짓지 않고 떠돌이처럼 늘 텐트 치는 생활, 텐트를 치면서 살았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이 땅은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정착할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터를 잡고 살아갈 곳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집을 짓지 않았어요. 집을 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로 그 모티브를 받은 이야기예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빈들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장면 뭐가 생각나죠? 우리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통해서 배불리 먹었던 그 장면을 기억하게 그 장면이 떠오르게 만들어주죠.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세상의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또 이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2절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이 말씀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언제나 푸른 풀밭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삶은 그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제공이 되어집니다. 하늘의 만나, 말씀의 양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경기 침체라는 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는 최악의

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항상 푸른 풀밭 위에서 살아간다라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똑같이 우리 낙심하고 세상 만사에 절망하는 우리 모습을 그들이 본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절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티브를 늘 그 모티브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실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푸른 풀밭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성경의 모티브를 통해서 우리의 오늘 현실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 이야기는 단지 우리 인생을 뭔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기적입니다. 뭔가 우리의 핍절한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8장의 기록을 함께 봐야 됩니다. 우리 8장에서 이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빵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었다. 하지만 16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빵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상반되어지는 두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특이하게 기록이 된 것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양식, 참된 빵은 예수님이십니다. 즉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깜빡했지만 그 배 안에는요, 진정한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양식이 없다라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양식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은 그 양식에, 그 이들이 생각하는 그 떡, 빵, 그 양식에 불순한 것이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치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됩니다.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양식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양식이 없다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보십시오.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빵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둔한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둔한 인생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겁니다. 우리는 왜 정말 세상적인 것에는 정말 예민하게 살아가잖아요. 세상적인 이슈 이런 것에서는 정말 예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믿음적인 것에는 우리는 너무나 예민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가볍게 넘겨도 되는 것은 너무 크게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빵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너희에게 어찌 물질이 없음으로 너희가 낙심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양식, 즉 진정한 빵 하나로 족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인생에 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빵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더

인생이 확장되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우리가 모든 그 만복의 근원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 인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을 없는 인생으로 규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스스로의 삶을 규정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양식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기적,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그 장면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기적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와 나의 인생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풍성함을 그들이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풍성함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재료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빵에는 누룩이 필요 없습니다. 누룩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빵 자체로 이미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부풀릴 필요가 없어요. 자, 빵을 모든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서는 누룩이 필요해요. 누룩. 하지만 예수님은 누룩을 오히려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절대 넣지 말아야 될 누룩. 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인생에 내가 내 뜻대로 첨가시켜서는 안 되는 그 누룩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뭘까요, 그게? 이미 앞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빵을 먹이셨어요.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라는 작은 이 도시락이 놀랍게 끊임없이 부풀어 오르고 하는 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인생에 뭐가 증가되어지고 부풀어 오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원했던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기대했습니다. 아, 이 빵을 부풀리는 이 예수의 이 능력이 내 삶에, 아, 내가 생각하는 이거를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빵에 들어갈 누룩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인한 형통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생명의 빵을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일에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누룩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의 먹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 누룩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확대시키고 확장시키고 성장하고 이런 누룩이 필요해요. 실제로 우리의 사업과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 우리 성도님들의 비전, 우리 성도님들의 계획, 꿈, 이런 것들이 마치 빵에 누룩을 넣은 것처럼 더 성장하고 더 성공하고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부풀어 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열방으로 향해서 나가서 형통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더 성공하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누룩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의 방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바로 그런 누룩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첨가해야 될 누룩, 성공행 방식의 누룩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써야 되는 그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누룩을 넣지 말라 하시는 거죠.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참된 빵에는 누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참된 빵에는 그런 누룩이 없어도 충분히 모든 사람들을 얼마든지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과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 손잡지 말고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정치 권력과 손잡지 않고도 우리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34절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실 것입니다.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먹이시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는 먼저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먹이시기 전에 가르치셨어요. 먹기 전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먹이시기 전에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걸 먹게 될까 봐 그러니까 배불리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배불리 먹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종교를 가지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도감이 드는데 뭐 자랑스럽고 이런 것보다도 안도감이 드는데 왜냐하면 만약 제가 믿음이 없었으면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에 매몰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나은 인생의 가치, 의미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저를 먹이시기 전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먹을 양식을 마련하는 것이죠.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 먹이시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육신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반드시 먹이시기 전에 양들을 목초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리의 이동이 있어요. 환경의 변화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집니다. 양들이 현재 있는 그곳에서 절대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이끌어 가세요. 먹일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삶의 때로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장소를 옮기고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서 내가 그동안 쌓았던 것이 다 무너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은혜는 아무 곳에서나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식은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 육신의 배가 부르는 것, 그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분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선을 자꾸만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단 하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참된 영적 배부름을 경험하시면서

0: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갈렙교회 윤필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2679-1517번 갈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기 위해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하늘빛교회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인가 일기예보에는 새로운 사항이 하나 더 추가됐죠. 바로 미세먼지 지수입니다. 아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뉴스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미세먼지 지수 확인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저는 오늘 미세먼지가 많은지 적은지 체크하는 저만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사 사무실 제 책상 자리 뒤편에 보면 창 밖으로 저 멀리 여의도 국회의사당 동그란 지붕이 살짝 보이거든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국회의사당 지붕이 흐릿하게 보이고요. 유난히 맑고 깨끗한 날은 지붕 색깔에 또 국회의사당 표면 재질까지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창밖의 풍경을 보면 아, 오늘은 먼지가 좀 많구나. 아니면 아, 오늘은 좀 깨끗하구나. 이렇게 미세먼지 지수를 가늠하곤 하지요. 건물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데 무엇이 가리우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눈앞에 보이기도 하고 또 희미하게 사라지기도 하지요. 때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그렇게 우리의 눈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변치 않는 그분의 소망의 말씀들은 분명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지요. 제 아무리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여도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결국 씻겨 내려가고 실체가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진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소프라노 손예지의 음성으로 세상을 사는 지혜, 이 찬양으로 오늘 같이 걸어가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오늘 날씨 상황 검색해 보니까 미세먼지 지수가 전국적으로 보통 또는 좋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앉아있는 책상에서 고개만 뒤로 돌리면 창밖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지붕이 이렇게 빼꼼 보이거든요. 미세먼지 지수가 나쁜 날에는 공기가 탁하니까 국회의사당 지붕이 안 보이는 날이 많고 미세먼지 지수가 좋을 때는 하늘이 맑고 깨끗하니까 멀리 있는 국회의사당 지붕이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사실 그 건물은 예전부터 쭉 거기 있었을 뿐인데 주변에 우리 눈을 가리우는 것이

얼마나 짙고 옅으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질 수 있지요. 아, 이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상과 가치관이 난무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는 일이 참 많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경우가 많죠. 우리가 머리로는 그것을 알고 있다 해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보이는데 연연하거나 눈앞의 상황에만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앞에 뭔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건 아니지요. 주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가리우던 것들이 깨끗하게 떠나가고 지금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잘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2718번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파주 탄현입니다. 보름 전에 심었던 수박 넝쿨 줄기에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났습니다. 작고 가냘픈 꽃이지만 참 아름답네요. 온 세상이 이 수박꽃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며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가 신청하셨습니다. 아, 수박꽃이 필 때가 됐군요. 제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사연과 소식으로 또 계절을 알고 때를 알게 됩니다. 그 꽃이 피어나고 또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또 복스런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열매 맺는 순간이 오기를 함께 기도하며 또 기다려야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준하와 나의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일상의 이야기 또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귀는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하십니다. 네. 최근에 제가 좀 목소리가 좋지 않았는데 보령 PD님 요즘 무슨 일이 있나요? 또는 감기 걸리셨나요? 이렇게 안부를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최근에 기관지염이 계속 낫질 않아서 좋지 않은 목 상태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찬양을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언제나 감기 조심하시고요. 7731번님, 사랑하는 친언니가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곁에서 지켜보며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언니의 마음 붙들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니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언니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치고 어두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깊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신청 찬양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찬양이 언니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신청곡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사연을 읽으니까요, 이 사연에는 우리 동생 되시는 7731번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동생분을 통해서 언니를 더 축복하고 사랑 베풀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언니분께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동생분의 기도, 또 극동방송의 중보기도, 또 듣고 계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도 마음으로 응원하며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디 깊이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어요. 언니분께 전해주시라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7731번님 언니분께 꼭 전해주시고 또 사랑을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눈을 들어 예수를 보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영광과 은혜의 빛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아픔, 상처들은 희미하게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비 마이클스의 영어 찬송으로 Turn Your Eyes Upon Jesus 함께 했고요. 앞서서 보내드린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조수아 김정석, 조시연, 세연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곡이었고요. 한웅재의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렇게 세 곡 보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일상의 이야기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1069번으로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345번님 10년 전 2014년 2월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거의 12년째 되신 거네요. 네, 오랜 애청자신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서부터 접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회복되신 거죠? 부디 이제는 아주 건강하게 일상생활 잘 하시면서 방송 계속 애청하고 계신 것이리라 믿습니다. 9389번님, 이제는 중고등부가 된 우리 자녀들과 차 안에서 항상 극동방송 찬양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고요.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셨어요. 이 시간에 또 아이들 하원하면서 또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면서 오고 가는 길에 자녀와 함께 방송 듣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9389번님은 중고등부 사춘기 자녀들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이시네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극동방송 들려주시면 참 좋습니다. 일상 속에서 찬양, 말씀 안 듣는 것 같아도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아이들에게 스며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부모님들의 이 간증을 듣다 보면 아이들이 결국은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다 듣고 있더라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같이 걸어가기도 이 시간에 꼭 틀어놓으시면 아주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도 좋으리라 믿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사연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필그림 앙상블의 연주 찬송가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같이 걷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화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인즉 아브라함이 향하신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너는 하란을 떠나 내가 지지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화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소와 양과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노세 목자들이 육축으로 인해서 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세에게 다투지 말고 너는 나를 떠나라. 만약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라고 노세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롯이 그 당시 온 땅이 비옥하고 물이 넉넉한 소돔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소돔성은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할 정도로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도시에는 성적 타락과 함께 동성연애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들과 남창들이 너무나 많이 출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이라는 의미는 남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카데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남색하는 자, 남창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들을 보고도 남색하는 자들이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천사들을 내려놓아라. 그들을 내어놓아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불의끼가 없는 코피 풀린 망아지였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소돔을 멸하고 롯을 구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소돔성에 벌어지고 있던 죄악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괜찮지 않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심각할 정도로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죄가 난무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는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가 점점 늘어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로 범죄가 포악하고 흉악해져가고 있으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예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연애를 드러내놓고 자행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현 정부조차에서도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계속되는 은혜를 맛보면서 끝까지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주일에 우리 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 민감한 태도를 취하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순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이 말씀을 보시면 롯은 소돔성을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지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조금 전에 성경 본문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딸들과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고 매우 강력하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본인이 그 말씀을 직접 전달하고서도 정작 자신은 그것을 그 즉시 떠나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소돔이 멸망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카운트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롯이 지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더하여 심었더라. 지금 당장 롯에게 유황불이 떨어질 찰나에 하나님은 롯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 아멘. 왜 롯은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까? 그것은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롯이라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의 말씀 보시면 롯은 아브라함 곁을 떠나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당시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추적해 가보실까요? 창세기 13장 8절과 12절의 말씀 보시면 지금 롯이 선택한 도시와 아브라함이 선택한 도시는 얼마나 갭이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하늘과 땅이 높은 같이 그런 갭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13장 8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세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니라.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에 노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노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노스는 그 지역에 도시를 머무리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노시 선택한 도시는 어디였습니까? 소돔. 그 소돔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 보실까요? 10절,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러분, 재산 1호, 생명의 근원이 물에 있었습니다. 중동국가에서는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 물이 넉넉하였습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살아요, 죽어요.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여호와의 에덴 동상 같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비옥한 땅이었더라. 그러므로 노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노스는 무엇을 보고 택했습니까? 성경을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고 은혜롭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재미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롭고 말씀이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꿀속이 멋져서 맛있는지 몰라요. 노시 무엇을 보고 택했습니까? 노시 무엇을 보고 소돔을 택했습니까? 그렇죠. 그냥 물이 아니에요. 온 땅의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택했어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뭐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뭐예요? 비옥한 땅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파라다이스 수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왜 영적인 부분이, 신앙적인 부분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그건 자기 의식이 믿음보다 강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의식이 믿음보다 강하면 잘못 선택할 수 있던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신앙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여러 도시를 거쳐서 여러 도시 중에 어느 도시에 정착하면 좋은데 패스하고 그 장막을 옮겨 이사했습니다. 소돔까지 도착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많고 많은 도시 가운데 왜 소돔성을 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아무 데서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거주지와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가게와 그리고 은퇴 지역 등 우리 삶의 터전을 아무 데서나 둥지를 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인데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좀 불편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도시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나의 신앙을 보호하고 나를 잘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노스는 하나님과 자신의 신앙을 생각지 않고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넉넉한 쥐약의 도시를 선택하였습니다. 묻습니다. 그러면 노시 소돔을 잘 선택했습니까? 잘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잘 선택했는가 잘못 선택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 창세기 13장 12절 13절의 말씀 보세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약속의 땅, 신앙의 땅, 하나님의 기뻐하는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잘 선택했습니까? 잘못 선택했습니까? 영적인 도시, 신앙적인 도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10절을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그 갭이 큰가 볼까요? 자, 그 다음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입니까? 롯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알 수 있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어느 도시를 하나님이 인정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소돔이었습니까? 자,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소돔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원대한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느니 그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생명을 택하기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현자로 가볼까요? 자, 생명을 택하는 방법, 신명기 30장. 자, 19절부터 20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자, 생명을 택하는 방법. 여러분, 분명 그 생명을 택하겠다고 아멘 했거든요. 자,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하도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장수시니. 자, 생명을 택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절 뭐라 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퍼스트가 누굽니까? 여기에 따라서 내 신앙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최우선순위 퍼스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All your heart. 심장.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다 쏟아 부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흘러보내는 게 아니에요. 농담으로 흘러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말씀의 순종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ld fast to him. Hold fast to him. 의지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왜냐하면 그는 내 생명이시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게 바로 여기 세 가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아멘. 의사가 내 몸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뭐지요? 내 장수신이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
그래서 내 생명이시여

0: 내 장수신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에러트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사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건져림을 받는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제림 할 때 들림받는 역사를 체험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앉아있는 곳에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여 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노세게 긍휼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에게 긍휼을 베푸셨도다. 그런 역사가 이게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달동에 위치한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9-8315번, 052-269-8315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오래전 포스팅해둔 글을 우연히 봤는데 여전히 마음에 와닿더군요. 짧은 문장이지만 나누어 봅니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정성을 쏟으면 눈밖에 나는 경우도 많단다. 그럴 땐 그렇게 생각해보자고. 그 눈에 기대어 사는 게 아니라고. 혹시 정성을 쏟았는데 뭔가 잘 안 되셨나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던 순간들만 기억하면 되죠, 뭐. 씁쓸함은 잠깐이지만 정성을 다한 자리에는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져 있을 테니까요.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인생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너무 견딜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욕심이 앞서 스스로를 몰아붙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맡겨주신 거니까요. 그러니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곡은 좀 함께 부르는 게 맛인 것 같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첫 곡으로 나눴고요.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을 꽃피우는 시간,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저는 강세영입니다. 오늘 첫 곡, 스카프레너 레위지파 앨범에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첫 곡을 띄워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고백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요. 찬양을 만든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산 소망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 예수님은 나의 땡땡이다라고 한다면 땡땡에 들어갈 나만의 고백은 뭐가 될까요? 두 글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어떤 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던 고백이 나의 고백일 수도 있을 테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주 예수 나의 땡땡이다. 라고 한다면, 이 땡에 들어갈 나만의 답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답을 만들어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 들어오셔서 울산 클릭하시고 음악꽃 사연창에 쓰시면 무료 참여도 가능합니다. 추첨해서 뭐 화장품 세트, 뭐 정말 다양한 선물들 많이 뽑아서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추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간은 추첨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에 특별히 참여하셔서 음악꽃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선물이 많다 기억하시면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이어갈까요? 주 예수 나의 땡땡땡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세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두 곡은 찬송가로 함께 했고요. 네, 다 예수님은 나의 누구시다 라는 표현들이 담겨 있는 찬양들 함께 나눴습니다. Jesus, lover of my soul. 예수님께서는 lover of my soul. 내 영혼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표현한 분도 계시고요. 이 세상의 친구들 찬송에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표현했죠.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가 변해도 날 버리지 않는다. 라는 소프라노 장미경의 고백을 함께 들으셨고요. 앞서서는 어노인팅 앨범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 함께 했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 예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라는 여러분만의 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기분 좋은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많이 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문자를 소개는 안할 거예요. 안할 거지만 매일매일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열심히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우물정 3927번. 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음악꽃 사연창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무료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추첨해서 최소 10분 이상께 기분 좋은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이어갈게요. 주 예수님은 나의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답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자신을 위해 간구해 줄 아버지도 지인도 아무도 없는 외로운 여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나섰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이라면, 그분을 만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끊임없이 되뇌이며 여인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나섰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았다. 많아도 너무너무 많았다. 젠 걸음으로 인파에 떠밀리듯 가냘픈 몸이 이리저리 너울너울 예수님은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다시는 없을 것만 같은 기회, 간절히 붙잡아야만 하는 기회 앞에서 여인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갔다.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공중에 흩날렸고 넘어질 듯 움직이던 여인은 겨우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찰나의 순간, 그리고 다시 놓쳐버린 예수님. 절망하며 주저앉은 여인 앞에 예수님이 다가오셨다. 그리고 그녀를 불러주셨다. 따라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녀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녀를, 열심히 따라가도 겨우 옷자락이나 만질 수 있던 그분이 따라라고 불러주셨다. 그리고 여인은 나음을 입었다.

오늘의 음악 묵상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함께 나눴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간절히 만나야만 하던 대상. 그분을 만나면 나의 이 해결되지 않는 혈루증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믿었던 존재.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분. 그래서 간절히 그 옷자락을 붙잡았던 분이었죠. 오늘 예수님은 나의 누구누구시다. 예수님은 나의 어떠한 분이시다. 여러분만의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각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정의하셨어요? 저는 요즘은 예수님은 선하신 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을 요즘 개인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Goodness of God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정말 그런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냥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그분은 사랑이시다라고 제일 고백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고백들 보내주셨는데, 각자의 고백을 오늘 곱씹는 저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그분은, 요즘 내게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그분과의 교제를 잘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오늘의 정의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한 걸음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고민이 되네요. 뭐 띄워드려야 되나. 요즘 많이 띄워드렸던 Goodness of God을 띄워드려야 되나? 아니면 그는 사랑을 띄워드려야 되나? 둘다 준비를 해뒀는데, 멘트가 끝남과 동시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우는 쪽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제작 진행의 강세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지하수는 지역의 곡식과 잔디를 자라게 하고 또 갈증을 해소시켜줍니다. 이 여름에는 지하수만큼 시원한 물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하수가 흐르는 동굴의 크기, 동굴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지하수의 양도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지하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모든 갈증이 해결되고 또 영혼의 깊은 곳마저 시원해지는 그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하수에 목을 축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고 있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쉬고 기뻐하는 내 삶의 노래로 되길 소망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그것은 사랑, 그리고 소박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서 주나목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까지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지만 그 사랑을 측량할 순 없습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 넓이, 크기는 우리가 알수 없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찬양하고 계시는지 내 삶의 노래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신청 찬양 있습니다. 4918번님께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신청해요. 지쳐있고 삶이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이 찬양 듣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675번님도 문자 보내셨어요. 이렇게 본인이 보내신 또 문자 사연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오늘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신청해주신 찬양, 이 찬송과 함께 들으시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는 귀한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강찬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달빛마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강성훈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조한민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어서 꿈이 있는 자유의 나를 찾아오는 사랑까지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에는 사랑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에 푹 잠기어서 계속해서 찬양 듣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또 간증들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실 수 있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좋은 씨앗의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놀라운 하나님 사랑, 이정림 사모님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요, 이현수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듣고 오셨고요. 찬양의 가사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는데요. 이 시간 그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하나님 사랑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61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는 나보다 높은 바위 위로 올라서는 겁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의대의 회복학 시간이었습니다. 교수가 시체를 앞에 두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관찰력이 뛰어나고 비위가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시체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빼고는 입으로 맛을 보았습니다. 해볼 수 있는 사람 했더니 한 학생이 모두가 찌푸리고 있는 가운데 용감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한 대로 손가락을 들어서 시체

항문에 손을 넣었다가 빼고 맛을 보았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맛을 본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이었네. 기도에도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말씀해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관찰력이 있는 기도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왜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자들도 관찰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구름을 관찰합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시대의 아픔을 책을 통해서 보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시대의 아픔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금식을 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도전과 감동 가운데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없는 관찰은 비판이 되기 쉽습니다. 기도 없이 관찰만 하면, 보이는 것만 있으면 비판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동시에 관찰이 없는 기도는 공허할 수 있어요. 중언부언 될 수 있습니다. 꽹과리와 같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은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있으신 예수님의 사람 그 책에 보면 유기성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 때 그냥 열정만 있을 때 병원 신방을 가고 병원 전도를 갔는데 얼마나 이 관찰이 없이 기도했으면 만삭인 임산부의 손을 얹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 히스기야, 느헤미야, 다니엘을 보세요. 그들의 관찰이 곧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들의 관찰이 곧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그들의 관찰이 곧 기도의 열정이 됩니다. 뜨거움이 됩니다. 간절함이 됩니다. 기도의 방향이 됩니다. 깊은 관찰이 깊은 기도를 만듭니다. 동시에 깊은 기도가 깊은 통찰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도의 세 가지의 그 시선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깊이 보게 합니다. 깊이 보는 시선이죠. 기도를 통해서 깊이 보는 시선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나의 기도를 유의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학자들은 본문의 배경을 압살롬 반역 사건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를 찾는 데에도 관찰이 사용됩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이 약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던 다윗이 언제 마음이 약해질까요? 자녀 앞에서입니다. 그 아들 앞에서, 아들 압살롬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도 다 담대해도 자녀 앞에 서면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언제까지 도망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도망해야 되는가, 그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꼭 땅끝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멀리 왔는지 헤아릴 수도 없는 그 길을 걸어왔는데 땅끝에 온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감정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의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의하소서는 히브리어로 카시아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귀를 기울여달라, 관심을 가지고 응답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이 있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약해져 있다고요. 근데 이것은 이 약하다는 표현이 그냥 단지 약간 피곤해서 힘이 없는 정도 이런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아타포라는 말인데 당장이라도 쓰러질 만큼 탈진한 상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아타포가 사용된 다른 그 성경을 보면은 시편 142편 3절이 있는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한다는 것이 아타프예요. 우리도 많이 표현하는 그 이렇게 표현법이잖아요. 속상하다고 얘기하죠. 속상하다고. 근데 그냥 속상하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속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속상하다고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강조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7절에서도 아타프가 사용됐는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할 때 이 피곤이 아타프예요. 지금 이 요나의 상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근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절망적인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물고기의 그 뼈, 벽, 닫힌 문만 보이는 열린 곳이 하나도 없는 어두컴컴한 빛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있는 상태, 그래서 피곤한 상태, 이 아타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답을 찾지 못하고, 출구를 찾지 못하고, 빛을 찾지 못해서 절망적이고 좌절이 되는 아타프와 같은, 그래서 너무 피곤한 이러한 상태, 속이 너무 상한, 마음이 너무 아픈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자기 자식에게 그 배신을 당하고 그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러한 상황인데 다윗의 마음이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진단됩니다. 얼마나 자기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가 진단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의 언어가 참 그 강력한 것은요, 대단한 것은 정직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자기 안에 있는 낙심이요,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이요,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기도의 유익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집중하여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미처 내가 알지 못하였던 깊이 감추어두었던 연약함들이, 약함들이, 나는 겉으로는 잘 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탈진해서 쓰러질 것 같은, 곧 쓰러지고 곧 엎드러질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낙심이 발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불안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러나야 고쳐집니다. 발견이 돼야지 고쳐질 수 있습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깨달아줘야 됩니다. 성령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들을 밝히 보여주셔서 다 고침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하면 멀리 보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깊이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멀리 보게 한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능력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올라서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시선이 높아집니다. 땅의 시선에서 하늘의 시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 전문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 기관에서 꼭 숙지시키는 중요한 원칙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Aim high in steer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Aim high in steering이요. 그래서 aim은 시선이잖아요. 높이 하라는 거죠. 운전할 때 시선을 정면에서 약간 높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크게 정리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get the big picture예요. To get the big picture. 그래서 앞에

상황들, 먼저 저 멀리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다 미리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좀 높이 드는 시선, 멀리 보는 시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트럭이나 이런 차들은 제동거리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멀리 보고 앞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미리 이제 알아야 미리 이제 예측하고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멀리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앞만 보면 시야가 좁아져서 미리 준비하고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멀리 볼 줄 알아야 우리 깨닫고 그 다음 뭐 할 수 있을까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야는 자꾸 좁고 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코앞에 있는 닥쳐 있는 일들만 보고 있으면요, 이 일들이 준비가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돼. 늘 당황하고 그래서 늘 쫓기고 그런 거예요. 허둥지둥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마음에 하나도 여유가 없이, 넉넉함이 없이, 그 능력이 없이 늘 누군가에게 의존적인 그러한 연약한 성도, 연약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 그것을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앞에 이제 아파트가 다 거의 다 완공이 돼가지고 8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얘기가 들려와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입주자 단톡방이 있는데요, 입주자 단톡방에서 얘기되는 얘기를 쓱 들어보니까 그 들어오는 입주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대부분 자녀를, 청소년 자녀를 둔 그런 사람들이, 분들이 들어오신다는 이야기,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떤 전략을 쓰일 수 있을까요? 전도 용품도 좀 새롭게 할 수 있고요. 그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또 이런 일들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 대상으로 도시락 선교를 우리가 해오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참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전도 용품도 넣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전도 전략을 이 청소년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요셉이 꿈꾸고 곧바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시키시고 감옥에 가서 그 내공을 단단하게, 감옥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감옥에서도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 자기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참 버거운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만들어가시고 단단하게 하신 후에 총리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쓰실 때를 보세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준비되고 나서 40년을 쓰시잖아요. 신학교에서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존경받는 교수님이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신학생들에게. 예수님은 30년 준비하셔서 3년 쓰셨는데, 사용되셨는데, 너희는 4년 준비해가지고 40년 우려먹으려고 그러느냐고. 무슨 얘기죠? 더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계속 더 준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된 교회를 쓰십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는 우리의 눈을 드는 거니까요.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들려지고 멀리 보게 되니까요. 멀리 보게 되면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일하신들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저기서 저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크레이그 벤 게일도라는 교수님이 얘기했다 그랬어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질문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함께 한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뜨거움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바르게 보게 합니다. 바르게 보게 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셀라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라가 괄호 안에 있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셀라는 어떤 의미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피리어드의 의미예요. 마침표의 의미입니다. 마침, 멈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시편에서 아멘이나 할렐루야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셀라예요. 할렐루야는 총 24번 나오고 아멘은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셀라는 71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성경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할렐루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이 구호도 이 외침도 중요해요. 아멘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몇 곱절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셀라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죠. 멈추고 잠잠하고 뭘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할렐루야 아멘의 위험성이 있죠. 우리의 공의가 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할렐루야 아멘이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셀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잠잠하고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의 방향은 바른지 이거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셀라예요. 셀라. 침묵하라. 멈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점검하라. 이 명령이 셀라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사고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고의 시간. 합리적인 사고. 시스템적 사고요. 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사고의 시간이 바로 셀라입니다. 이번 수련회의 시간이 바로 셀라의 시간입니다. 일상을 멈추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장소도 바꾸어서 옮겨서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곳에서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일은 똑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거 똑같은데요. 왜 이렇게 하죠? 일상을 끊어내고 멈추는 것이죠. 우리 하던 일들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 고요한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수련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특별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필요해요. 무엇으로 어떻게 분별하고 검증한다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검증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그 공동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고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치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이나 동물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오시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사람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그런 좋지 못한 경험들이 있을지라도요.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 그 공동체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점검하고 분별하고 또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이 여기 있습니다. 바른 시선을 갖게 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위기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유의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에 올려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3절, 4절로 넘어오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있는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선이 바르게 교정되어진 것이죠. 어떤 시선에서 어떤 시선으로 옮겨진 겁니까? 내게 있는 주어진 상황이요,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 땅끝까지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만 이렇게 좁은 시야를 갖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돼서 바른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 아, 상황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게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를 바라보는 것,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른 시선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피난처이십니다. 왕궁이 아니라 주님의, 이 주님이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셀라, 피리어드, 마침표. 더 이상 생각이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생각을 집어넣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마치겠다는 것이죠.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피리어드, 마침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못을 박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언어가 바뀝니다. 기도하면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 청년의 이상형이 서울말씨 쓰는 남자래요.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남자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언어가 바뀌고요, 단어가 바뀌고, 삶의 표어가 바뀌고, 주어가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나오는 현상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단어가 바뀌고, 그래서 삶의 표어가 바뀌고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전자들에게 aim high steering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가르쳐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 혹시 모르셨을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뭐냐면, 운전자가 바라보는 곳이 있는데 그 바라보는 곳에 따라서 손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핸드 아이 코디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핸드 아이 코디네이션이 뭐냐면 시선이 향하는 대로 몸과 움직임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핸드 아이 코디네이션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에 따라 우리의 몸이 움직여집니다. 우리의 시선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움직여집니다. 우리의 시선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삶과 인생과 모든 것이 움직여지게 따라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선을 바르게 갖는 거죠. 멀리 보면요, 차선이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쭉 나인 게. 그래서 자동적으로 가운데의 시선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차의 중심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요, 손이 자동으로 움직여진대요. 그래서 멀리 보면 차가 정중앙으로, 차선 정중앙으로 정확하게 달리게 된대요. 그런데 초보는 어떻게 되죠? 초보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앞만 보죠. 이렇게 앞만 보면요, 오히려 더 차 중앙이 안 맞춰지고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차를 이렇게 뒤에 따라가시다가 보면요, 저 차가 중앙을 못 맞추고 삐딱하게 가거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잖아요. 아, 저 사람의 시선이 내려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합니다. 옆으로 지나가시거든 얘기해 주세요. 고개를 드세요. 죽음에 이르는 죄 중에 나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죄, 일곱 가지 죄 말씀드렸죠. 그 중에 정중앙에 있는 죄, 나태라고 그랬습니다. 나태. 나태는 뭐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하게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개인의 일들만이 아니에요. 이 일이 반드시 공동체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시편 61편의 표제요, 제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지금 다윗의 개인 고백인 것 같은데, 이 개인의 고백을 가지고 회중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혼자 고침받은 줄 알았는데, 혼자 깊이 보고 멀리 보고 바르게 보고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요, 혼자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 고침받은 그 간증의 이야기가
회중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입술에 있어서 함께

0: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혹은 이후의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더 깊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그러한 상처들을 정말 해결받고 해결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받아야지 건강해야지 눈이 들어집니다. 눈이 들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요. 병원에 가면 다 자기만 아프다고 그러지 누구 다른 아픈 사람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고침받고 그 다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지고요, 멀리 바라볼 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핸드아이 코디네이션이요. 바르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선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조정되어지고 맞추어지는, 바르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 227국에 1004번, 지역번호 052-227-1004 옥동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영광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영광제일교회를 섬기는 김성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복음 팔찌를 가지고 전도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거나 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과 또 한때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분들 중에 어떤 사건의 계기로 인해서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복음 팔찌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도 이 복음 팔찌 전도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저 이야기는 그림는 책과 똑같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나 또 CCC의 대학 캠퍼스 전도에서 사용하던 그림는 책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 팔찌를 볼 수 없지만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이 복음 팔찌는 다섯 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이 복음 팔찌를 약 3개월 전에 북문방 전도왕이라고 하는 박봉남 장로님으로부터 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목이나 또 혹은 팔찌나 손에 시계 외에는 무엇을 끼거나 차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팔찌만은 목욕하거나 샤워하는 시간 외에는 늘 차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이 복음 팔찌의 가치가 1억 원이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를 제가 선정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선생님이거나 아저씨 아줌마 혹은 어린이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분들의 어떤 특징과 장점을 제가 칭찬을 하고 격려합니다. 아, 오늘 머리 스타일이 너무 좋습니다. 가방이 참 이쁘네요. 신발이 왜 이렇게 이쁘세요? 또 혹은 피부 색깔이나 얼굴 생김새나 인상이나 키나 또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장점을 먼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잠깐 시간을 내어달라고 요청한 후에 상대방이 인정을 하면 제일 먼저 제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렇죠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가고 싶은데 그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을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황금색과 검은색, 붉은색과 흰색, 초록색 이 다섯 가지의 색깔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선생님에게 또 우리 학생과 아주머니, 아저씨,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형제, 자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섯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색깔이 무슨 색깔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황금색입니다. 이 황금색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이시죠? 이 황금색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곳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구든지 이 천국을 갈 수 있는데 두 번째 색깔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 번째 색깔이 무슨 색깔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은 색깔입니다. 이 검은 색깔은 인간의 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죽어 천국 가고 싶은데 이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예, 붉은 색깔입니다. 여기 하트 모양으로 있는 붉은 색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죄의 사함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자, 네 번째 색깔 한번 보십시오. 이 색깔은 무슨 색깔 같습니까? 네, 흰 색깔입니다. 요 흰 색깔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누구든지 죽으면 세상 떠나며 천국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다섯 번째 색깔이 있습니다. 혹시 이 색깔이 어떤 색깔 같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은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람들의 믿음과 생명을 또 성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가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지금 봄에 보면은 파르게 올라오는 초록색의 새싹이 있듯이 이 새싹이 자라나서 줄기가 되고 꽃을 피고 나중에 가을에 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 팔찌의 다섯 가지 색깔, 황금색, 검은색, 붉은색, 흰색, 초록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됩니다. 혹시 이 시간 이 복음 팔찌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도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천국 가고 싶다면 제가 하는 이 영적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마음에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저처럼 손을 이렇게 모으고 제가 기도할 때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에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셨으니까 우리 선생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형제, 자매님, 아주머니, 아저씨,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시간 영접기도를 함께 따라 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잘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어 봅시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시드볼트로 불리우는 종자 저장소는 세계에서 단 두 곳밖에 없는데요. 한 곳은 노르웨이의 스피츠베르겐 섬에 있고요. 또 한 곳은 우리나라 경상북도 봉화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또 전쟁과 핵폭발과 같은 문제로부터 주요 식물의 멸종을 막고 식재료로 쓰일 수 있는 종자의 연구와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1년에 2만 7천여 개의 식재료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곳은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보존되어야 될 중요한 장소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시드볼트에는 3천 가지 종류의 종자가 4만 7천여 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365일 영하 20도 낮은 온도, 또 상대 습도 40% 이하를 유지하면서 철저하게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한 성경 말씀의 10처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도 함께 준비하므로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9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치리니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7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걸어오셨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짐, 내려놓지 못한 짐, 혼자 조용히 들고 온 짐들. 예수님은 그 무게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엔 조건이 없습니다. 잘 버텼을 때가 아니라 지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주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잔치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신청곡이었는데요. 6044번님께서 보내주셨던 신청곡.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나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함께 오프닝에서 나눴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갈길다 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삶의 무게, 그 짐을 대신 지고 가주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저녁도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주와 같이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오늘도 내려온 찬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이어지는 찬양은 Gifted의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주리의 나의 갈길 다 가도록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릴게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기프티드의 찬양이었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은 주리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일 듣기만 해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0782번님 남겨주셨는데요. 죄송하긴요. 자주 사연 남겨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201님 션디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계절을 타는지 저녁만 되면 너무 피곤한 곳 있죠? 그래서 극동방송을 틀어두고 잠들었는데 오늘은 이브닝 프레이즈 들으려고 이렇게 문자 보내며 깨어있답니다. 영혼이 잠들지 않고 늘 깨어있었으면 좋겠네요. 평안한 밤 되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주무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방송 들으시려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 제가 아까 소개해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이 곡은 4918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늦은 시각 아직 귀가하지 못한 딸 기다리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신 4918번님의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단단히 굳어가는 마음을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7293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지기를 기도해요. 또 오늘 처음 듣는다고 7358번님도 앱으로 사연 주셨는데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려드렸던 찬양인데요. I Speak Jesus, 체리티 게일의 찬양 7358님이 I Speak Jesus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찬양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스티븐 무쏘가 피처링한 체리티 게일의 I Speak Jesus 함께 듣습니다.

나 찰트 게일의 I speak Jesus. 나는 예수를 말하네. 들려드렸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의 끝곡은 브룩 리거트우드의 King of Kings.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저녁 다시 오겠습니다.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1: 이 상태로 전투에 임한다면 끝까지 맞서 싸울 용기가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왜 내가 성문 수비대를 두 배로 늘리라고 명했는지 압니까? 왜 내가 굳이 공들여 여러분을 철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맷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었는지 아는 겁니까? 여러분이 철 모르는 애들처럼 철천지 원수를 넋놓고 바라보게 하려고 그런 줄 압니까? 일어나십시오. 방어태세를 갖추고 북을 울리고 전쟁에 나설 준비를 하십시오. 맨소울에 용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적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을 힐난하지 않겠습니다. 질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맨소울 성벽 위로 고개도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가 명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의 안전과 영예를 나 자신만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맨소울 주민들의 태도는 기이하게 돌변했다. 그들은 갑자기 공포에 사로잡혀 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2: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자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0: 마치 미치광이처럼 소리치며 뛰어다녔다.
1: 우리의 평화!

나라의 파괴자들이 왔습니다! 디아볼루스는 이 모습을 보고 흡족해하며 속말을 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됐구나. 이제야 내게 제대로 복종하는걸. 계속 이렇게 하면 돼! 샤다이 왕의 군대여. 이곳을 차지할 수 있다면 한번 해.

0: 농장군이 나팔수에게 주인님의 이름으로 전달할 메시지를 드러러 나올 것을 청하라고 명령했다. 경청이라는 이름의 나팔수는 귀의 문으로 가서 나팔을 불었다. 하지만 디아볼로스가 명한 대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 응답도 없었다. 나팔수는 장군에게 돌아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장군은 상심하며 그에게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그리고 얼마 후 천둥 장군이 다시 나팔수를 귀의 문으로 보내 주민들에게 메시지 듣기를 청하도록 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들의 왕인 디아볼루스의 명령에 복종해 이번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장군들과 참모들은 맨소울 탈환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전쟁 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왕이 내린 임무의 내용을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다시 한번 맨소울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만일 이번에도 듣기를 거절한다면 무력으로 굴복시키기로 했다. 천둥 장군은 나팔수에게 다시 한번 귀의 문으로 가서 지체하지 말고 위대한 샤다이 왕의 이름으로 왕의 가장 귀한 장군들의 말을 들으러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했다. 나팔수는 귀의 문으로 나아가 나팔을 불고 세 번째로 맨소울 주민들을 불렀다. 계속 순종하지 않는다면 왕의 장군들이 맨소울을 공격해 무력으로 복종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맨소울의 총독이자 맨소울의 성문을 지키는 자유의지경이 일어나 입을 열었다. 그리고 나팔수에게 그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왜 성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며 맨소울의 끔찍한 말을 퍼붓는지 물었다. 나팔수는 대답했다.
1: 난 당신과 맨소울이 반역을 저지른 위대하신 샤다이 왕의 군대 총사령관인 고귀한 천둥 장군의 종이요. 장군께서 맨소울과 맨소울의 일원인 당신에게 전할 특별한 메시지가 있소. 조용히 듣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오.
0: 자유의지 경은 이 말을 듣고 답했다.
2: 너의 전언을 나의 주인께 전하고 그분의 대답을 알려주마.
0: 하지만 나팔수는 이렇게 말했다.
2: 거인 디아볼루스가 아니라 불쌍한 맨소울에 전할 메시지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대답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소. 우리는 디아볼루스의 잔혹한 폭정에서 맨소울을 구하고 맨소울이 이전과 같이 가장 높으신 샤다이 왕께 순종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곳에 왔소.
0: 자유의지 경이 말했다.
2: 내가 너의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하지.
0: 그러자 나팔수가 말했다.
2: 자유의지 경, 우리를 속이려 하지 마시오. 우리를 속이려다가 오히려 더한 자기 기만에 빠질 것이오. 우리는 당신이 순순히 복종하지 않는다면 전쟁도 불사하고 무력으로 복종시키기로 결의했소. 내 말에 대한 확증으로 증표를 보게 될 것이오. 당신의 왕에 대한 항거와 당신의 진정한 주인이자 합당한 왕께 당신을 돌려보내고자 하는 결의의 표징으로 내일 불타는 번개 문양이 그려진 검은 깃발이 올라올 것이오.
0: 자유의지 경은 성벽에서 내려갔고 나팔수도 수경지로 돌아갔다. 나팔수가 도착하자 왕의 장군들과 참모들이 맨소울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어떤 답을 받았는지 알기 위해 모였다. 나팔수는 모인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2: 제가 나팔을 불며 메시지를 들으라고 맨소울 주민들을 부르자 맨소울의 총독인 자유의지 경이 성벽 위로 올라와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임무를 맡아 그곳으로 갔으며 누구의 권위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럼 그 메시지를 맨소울에 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0: 그러자 용맹한 천둥 장군이 말했다.
2: 일단은 참호에서 기다리며 이 반역자들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0: 함께 나아갑시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는 것들을 이미 다 아시는 분 앞에 굳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 다 정리되지 않아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도 된다고 하십니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믿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셀라가 부른 Wonderful Merciful Savior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괜히 혼자서 끙끙거리고 버티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좀 견뎌야지, 이건 말하기가 좀 그렇지 하면서 계속 내 속 안으로 밀어넣게 되곤 합니다. 그러다 마음의 병도 생기고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제법 괜찮게 살고 있는데 나만 이상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다 가지고 나오라고,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정리된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태 그대로 가져가도 받아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버텨야 할 건 우리 자신의 문제를 안고 버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세곡 연이어서 들었습니다. 케인의 Honest Offering, 그리고 린드 D의 Praise You, 그리고 랭크의 시편 103편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특별한 음악 손님을 모셨습니다. 말로 먼저 소개하기보다는 이분들의 노래를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빨간 약이 부른 사랑하자였습니다. 10주년 버전으로 네. 중요하다고 그러시던데. 자, 방금 소개했던 방금 노래 들었던 빨간 약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빨간 약입니다.
2: 안녕하세요.
0: 예, 네, 오늘은 지난번엔 두분 나오셨는데 갑자기
1: 맞아요.
0: 한 분이 증식돼서 나오셨는데.
1: 세포 분열에 성공했습니다.
0: 그래도 한분한분좀 이름을.
1: 네, 저는 빨간 약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빨간 약에서 둘째,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인 김지후입니다.
3: 네, 저는 빨간 약에서 비주얼과 막내를 맡고 있는 기동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예, 네, 완전체 빨간 약. 예, 네, 반갑습니다.

0: 지우 형제는 얼굴이 되게 아기상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2: 신생아상.
1: 맞아요.
3: 원래 되게 날카로운 상인데.
0: 아, 그래요?
3: 미국에 가서 이제 이것저것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다 보니 한 15kg를 쪄서 왔습니다.
2: 증량을.
3: 네.
1: 미국이 좋은 나라.
0: 아, 미국이 좋은 나라인가?
3: 네. 그런 좋은 나라예요.
0: 제가 보니까는 SNS에 따님이죠?
3: 네, 딸하고 아들 하나씩 있어요.
0: 근데
3: 네,
0: 딸의 얼굴이 그대로 있던데.
1: 똑같이 생겼죠? 네, 네.
2: 맞아요.
1: 그래서 아기상으로 보이죠.
0: 그래서 나는 그전에는, 그전에 제가 봤는데도, 그때는 그냥, 아, 듬직하게 생겹다 그랬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1: 겹쳐 보이는 거죠.
0: 아기 얼굴이었구나.
2: 맞아요. 주영 보고 가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1: 맞아요.
0: 네, 빨간 약, 완전체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요즘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지 한번 좀 나눠주세요.
1: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공연도, 이제 완전체로 공연도 했고, 저희가 이제 지우가 한국에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예. 좀 뭐 영상도 많이 찍고 있고, 네,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라디오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또.
2: 좋은 기회로.
1: 네.
0: 지우 형제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3: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가족들하고 만나는 거 말고는 빨간약이랑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라서 이제 누나가 얘기한 대로 공연도 하고 영상도 많이 찍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동아 형님 보니까 바쁘던데?
2: 저요? 저 프리랜서라서 프리랜서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퍼져가지고.
0: 아니 내가 일정을 좀 물어보니까 뭐 도서 모임,
2: 네 맞아요, 마치고 도서 모임 있습니다. 네,
3: 뭐, 되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책을 읽으시죠? 빨간 약이
2: 무슨 말씀이세요?
1: 독서 모임 두 개시잖아요.
2: 독서 모임 두 개, 월요일 금요일 있습니다. 네. 네. 한 주 시작과 두 종의 마무리로.
0: 오, 약간 사심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2: 무슨 말씀이세요? 책에 사심이 있어.
0: 아, 그래요?
2: 지식에.
0: 그렇다 칩시다. 요즘 관심사가 뭐예요? 모여가지고 그래도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제가 이제 알기로는 엊그저께인가 영상 찍은 것도 오늘 제가 이제
1: 맞아요. 뭐, 업로드도 했고. 네. 이제 관심사는 사실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즘 네. 운동을 열심히 하고
0: 어떤
1: 있습니다.
0: 어떤 운동을?
1: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아, 근데 슬픈 근황이 있어요.
1: 아, 근데 네. 헬스를 제가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사마귀가 굉장히 크게 난 제 몸에 사마귀가 하나 있었는데 사마귀를 퇴마를 했거든요. 어제.
2: 이제 마귀를.
1: 마귀야 물러가라면서 퇴마를 했는데 이제
0: 예수님의 보혈로?
1: 네, 두 달 동안 상체 운동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 아이고, 좌절입니다.
2: 맞아요.
1: 지금 아니, 하체만 할까.
2: 맞아요. 그걸 수술 전에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멱살을 잘못 뻔했다고 들었어요.
1: 수술 뒤에 다 마치고 그랬네요. 네. 선생님이.
2: 두 달 하지 마세요.
1: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0: 슬픈 사연이.
1: 그 의사 선생님을 드릴 뻔했어요. 했는데.
0: 무슨 얘기했지?
2: 그 관심사.
1: 요즘 관심사.
2: 근데 운동 진짜 열심히 해요. 샌로그 같이 하고 있는데.
1: 거의 운동이죠.
2: 아침에 무조건. 네.
0: 그 샌로그도 얘기해줘요. 나 방금 전에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어. 난 아까 슬아버라고 말해.
1: 이제 저희가 그 샌로그를 이제 우리 도현쌤님께서 아시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0: 일부러 물어봤지. 모를 거야, 저 인간은.
2: 함정으로.
1: 역시나 모르고 계셨다.
0: 저 어르신이 알리가.
1: 근데 너무 더 재밌는 거는 저희 샌로그에 많이 참여하셨어요.
2: 맞아요. 알게 모르게.
1: 그때 공연했을 때도 저희가 계속 찍었는데.
0: 아, 정말?
1: 그때 막 V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게 그랬구나. 뭔지 모르고.
0: 아, 어른들이 그러잖아, 보통.
1: 근데 청취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0: 아, 정말?
1: 네.
0: 이거 들으시는 분들 연배가. 아니요. 그런가?
1: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 가장 핫한.
0: 샌로그.
1: 네.
2: 네.
0: 뭐, 그거 요즘 하고 있고.
1: 네.
0: 참 재밌게 살아. 아, 내가 아는 이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웃긴 것 같아. 그렇게 많이 알지 않지만. 제일 웃긴 팀이라서 사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고정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욕심까지 들 정도로. 근데 너무 바쁘잖아, 니네.
2: 아니에요.
1: 근데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싱찬이 웃기다는 거예요.
2: 맞아요.
1: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2: 노래도 필요 없습니다.
3: 지난번에 재밌다. 공연했을 때도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1: 맞아요.
3: 노래 안 하고
0: 그러니까 노래를 한 10곡 정도만 네. 하고 네네네. 나머지는 그냥 막 이렇게 이벤트 뭐 스타의 애장품 이런 걸 안 하고 저희 공연을 했는데 자신을 스타라고 칭하면서 자신이 쓰던 물건을 팬들에게 나눠주는 그 광경을 보는데 정말 뻔뻔하다.
2: 그래도 너무 웃긴 게 형이랑 저는 애장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누나가 한 5개 챙겨 오셔가지고 진짜.
3: 그냥 그날 챙겨 오셨어요. 너무, 저희는 몰랐고.
2: 근데 진짜 너무 알찬 시간이었어요.
1: 진짜. 저희 팀에 스타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2: 맞아요, 맞아요.
1: 제가 준비를 했죠.
0: 그 지난번 공연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네. 거는 왜 이렇게

0: 공연 많이 안 할까. 좀 게으르지 않나. 아. 그리고 너무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나. 아. 그래서 내가 요즘 근황을 물어본 거야. 뭐 하고 있나.
1: 근데 역시나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죠.
2: 사막이 빼고.
1: 왜 이렇게 공연을 안 하는 것 같으세요? 한번.
3: 일단 뭐 제가 네. 한국에 안 있으니까
1: 그쵸.
3: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다들 이제 다른 하는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3: 공연하는 거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네.
0: 10년이나 됐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줬는데
3: 11년 됐죠.
1: 네. 네.
0: 11년?
1: 네.
0: 그럼 이제 올해는 뭔가 또 앨범이라든가 이런 계획 없어요?
1: 뭐 계획은 항상 있는데 곡이 없어가지고
2: 곡도 좀 쓰고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곡을 본인들이 써요?
1: 뭐 쓰기도 하죠.
2: 네네네.
3: 써서 나온 곡들이
1: 네,
3: 몇 곡 있어요.
1: 써서 나오는데
2: 받기도 많이 받았고
1: 받기도 많이 받고 네.
0: 그 빨간약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쟤들은 뭔데 이렇게 떠들까 나와서 소개도 제대로 안 하고
1: 왜 이렇게 가벼울까 애들이
0: 이 밤 11시 넘어서 왜 저렇게 낄낄거릴까 그런데 빨간약 의미가 뭡니까?
1: 막내가 한번
2: 아 빨간약이라는 이름은 저희가 처음에 음악 이제 같이 모여서 시작할 때 이 세상에 뭐 필요한 어떤 그 치유를 좀 주고 싶다 회복을 좀 주고 싶다 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웃길 것 망가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0: 10년 전에 이미
2: 네네 10년 전에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해서
1: 위로가
2: 음악으로
1: 필요한 분들이
2: 많이 위로를 좀 주고 싶다 해서 어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빨간약이라는 이름이 떠올랐고 근데 그게 중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품을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복을 줄 수 있고 상처를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약의 기능도 하는데 그 약의 기능을 잘 하려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고 그렇죠. 그건 많이 가능하다
1: 맞습니다.
2: 하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빨간약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담겨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좋네. 할렐루야.
1: 아멘입니다.
0: 근데 이제 빨간약이란 노래도 있어야겠다 그러면.
2: 오,
1: 아 진짜.
2: 괜찮은데요?
0: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2: 네네네.
0: 뭐 좀
2: 오,
0: 되게 애들이 둔하다. 아니, 되게 요즘 뭐 무슨 뭐? 아,
1: 근데 저희도 좋은데 우리 도현쌤도 저희한테 너무
0: 막 한다고.
2: 저 이렇게 가까이 저한테 둔하다고 하는 사람. 좀 새로운 느낌이 있죠.
0: 나도 약간 좀 놓나 봐.
2: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0: 정신을 네. 놓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2: 아닙니다.
0: 그러니까 그런 빨간약이라는 노래도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가사를 좋은데요? 주면 내가 만들어줄게.
1: 우와.
2: 너무 영광이죠.
1: 와. 저 소름 돋았어요.
2: 우와.
0: 그 빨리 써.
2: 오, 진짜.
0: 소름만 돋지 마.
1: 소름이 자주 돋는 편이긴 한데. 쓰죠.
2: 좋아요, 좋아요.
0: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빨간약이라는 게 너무 희화돼서 하는 것보다.
1: 맞아요.
0: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든 모든 의미를 좀 담아서.
2: 맞아요.
0: 하면 어떨까?
1: 너무 네. 좋아요.
0: 한 달래 합시다, 우리.
1: 좋아요. 예전에 그 아싸.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같은 곡 있잖아요.
2: 네네네.
1: 저는 그런 느낌. 무로 빨간약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우리를 언제든지 꺼내서 들으시라.
3: 맞아요.
1: 그런 느낌.
3: 저는 이제 빨간약이 예수님의 보혈을 담고 있는데 그게 꼭 우리 그 크리스찬들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빨간약이라는 의미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한테 되게 익숙한 의미잖아요.
1: 그렇죠.
3: 그렇게 저희 음악이 예수님의 보혈을 담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한테도 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다.
1: 맞습니다.라는
3: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2: 이거 다 가사인데요, 이거?
0: 지우 형제는 확실히 신학을 해서 지금 말투에서 약간의 그 냄새가 나요.
1: 그렇죠.
0: 스멀스멀.
1: 맞아요.
0: 일반인의 냄새가 아니라
3: 좋은 냄새인가요?
0: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있어요. 배운 티가 나요.
2: 그렇죠.
1: 좋은 냄새죠.
3: 네.
0: 미국에서 네. 신학 공부하고 계시다.
3: 그렇죠. 네. 지금 미국에서 신학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1: 이야.
0: 가방끈이 길구나.
2: 맞아요.
1: 제일 길죠.
0: 아 그래요. 여기는 다 짧아요. 나머지는
1: 굉장히 짧죠.
2: 네, 저 에코백입니다.
1: 그 지식보다 지혜를 사모하는
2: 아멘.
1: 아멘. 아멘.
0: 뭐야? 자기. 자, 그러면 셋이서 오랜만에 모였는데
1: 네.
0: 이 모이니까 어때요? 둘이 활동할 때 둘이서도 활동할 때가 있죠.
1: 있죠. 네.
0: 셋이 모이니까 더 좋아요?
1: 훨씬 좋죠. 훨씬 좋죠.
0: 뭐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어떤 게 좀 그렇죠. 달라요?
2: 일단 그 기동성이 좀 일단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그래요?
2: 그러니까 차 있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공연에 그 한계가 좀 더 없어진
0: 늘어났다.
2: 것 같아요. 네네네. 원래는 누나랑 둘이 다닐 때는

0: 뭐 반주자 한명 해가지고
1: 맞아요.
0: 네, 뭐 MR도 좀 틀고 했었는데 지금 셋이 다니면 그냥 기타 한 대로도 다
1: 맞아요.
0: 가능하니까 그게 되게 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
1: 원래 빨간약 모습으로.
0: 네네.
2: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음이 더 이렇게 좀
1: 맞아요.
2: 풍성해진 느낌?
0: 맞아요, 맞아요,
1: 맞아요.
2: 역시 삼겹줄의 신앙을
1: 맞아요,
2: 보여주지 않나.
1: 그리고 지효 화음이 되게 특이한 게 이제 보통 남자가 하이로 이렇게 가성으로 넣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지효가 그걸 잘해주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훨씬 많이 있어요.
0: 맞아요,
2: 맞아요. 텐션을 잘 넣더라고요.
1: 맞아요. 텐션에 또 미치죠.
3: 저희가 말씀해 주시는 게 그냥 그 목소리가 저희가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을 함께 하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블렌딩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3: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셋이 모이면 또 시너지가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2: 싸운 적은 없어요?
1: 싸운 적은 없다고 보는 게 이제 맞죠.
0: 맞아, 맞아, 네. 맞아.
1: 싸운 적은 없는데 해체를 크게 한번 해서 그렇지.
2: 아, 또 해체까지 또 했었어요.
1: 근데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0: 맞아, 맞아.
1: 진짜
0: 싸운 건 아닌데.
1: 평상시에 싸우는 성격들이 아닌데.
0: 네, 맞아, 맞아.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을
0: 맞아.
1: 때 이제
2: 그래 일이... 그만해 이러면서.
1: 그런 그림이죠.
3: 이제 그만하자.
1: 아, 그렇죠. 네, 그래, 그러면 그만하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다시 재결합할 때, 우리 앞으로는 차라리 싸우자. 했는데 그 뒤로도 한 번도 안 싸우고. 어딘가 맞아. 골마 있을 수 있어요. 잘 돌봐줘야 돼요, 이거를. 살짝.
0: 저를.
1: 골맞아요?
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 아, 진짜?
0: 저 안 골,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2: 왜, 왜?
1: 어, 골맞는데요?
0: 아니,
1: 지금?
0: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죠. 네.
2: 뭔가 말을 생략했는데
0: 토크에 뭐 안 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아니, 동화가 참아주고 받아주는 게 아무래도 많죠.
2: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그 네. 셋이서 이렇게 앞에서 멘트하는 거 보니까 각자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맞아요. 정확하게. 네.
2: 그 지영 자매는 보니까는 이제 앞제비 노릇을
0: 맞아요.
2: 앞에서 막
3: 정확해요.
2: 나랑 잡고 이런 걸 하고 지효 형제는 조용조용 네. 툭툭 쳐주고 동화는 이제 그걸 정리하더라고요.
1: 오,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잘 봤죠.
1: 네, 맞아요. 네, 네, 네.
2: 그 되게 우와. 보기 좋았어요.
1: 그래서 네. 되게 잘 맞아요. 동화랑 네. 저랑 이렇게 토크 같은 거 하는 것도.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가벼워지면 지효가 한번 눌러줘요.
3: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이제 넘어가시죠.
2: 자, 그러면서 맞아, 맞아. 그만 지금 넘어가야 될까요? 그대로.
3: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 아, 그래, 정말? 그러면 노래 한 곡도 듣고서 또 와서 네.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떤 노래 좋을까요?
1: 뭐가 좋을까요?
0: 우리는 보기 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1: 오, 좋다. 네. 너무 좋은데요?
2: 이 노래 좀 소개를 하고 들으면 어떨까요?
1: 이 곡은 이제 제 친구가 선물해 준 곡인데 그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하셨잖아요.
2: 네.
1: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곡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한번 커버로 불렀어요. 근데 이제 원곡자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이제 앨범으로 냈고 이 곡은 저희가 공연하러 가면 그 부르면 진짜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엄청 많이 느껴지는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그 가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복이 있다?
0: 우리는
2: 복이 있다.
0: 있다.
2: 죄송해요.
0: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2: 네, 빨간약에 우리는 복이 있다 들으시겠습니다.

0: 예. 빨간 이야기 불은 우리는 복이 있다 들으셨습니다. 자, 음악을 해오면서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동아 형제 만났을 때도 약간 현실적인 거에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던 기억도 있고.
1: 그쵸.
0: 예.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1: 저희는 사실 뭐 이제 프리랜서 느낌이 많다 보니까 뭔가 재정적으로 이제 좀 불안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항상 불안은 해요, 솔직하게.
0: 지금도.
1: 근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제 잔고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응이 없으면은 조금 더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 거가 이제 제일 솔직한 게 아닐까. 아니면 이제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이 없어지면서 옛날보다 확실히 그 콜링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공지를 했었어요.
2: 맞아요.
1: 사역하기가 이제 어려울 것 같다. 처음에 이제 지금 미국 간다고 했을 때.
3: 그랬죠.
1: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빨간 약도 이제 뭔가 이렇게 옛날만치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2: 하기 나름인가 봐, 진짜.
1: 네. 맞아요.
0: 지우 형제 같은 경우는 애기가 둘이나 있어서
3: 있습니다.
0: 더 현실적인 부분이 더 좀
3: 그렇죠. 일단 뭐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지금 누나 얘기한 대로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1: 그렇죠.
3: 그래도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빨간약이랑 음악 활동을 하다 보면 이 누나랑 동생이랑 모여서 찬양할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번에 활동하면서 느낀 건 아 이제 한국에 좀 들어올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많이 느꼈는데 길이 잘 열리면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한국 와서도 좀 조금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저는 이런 형식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요즘은 예배음악이 대세이다 보니까
1: 맞아요.
0: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창작곡들을 부르고 또 이런 보컬 팀이 좀 말이 좀 옛날 말이긴 한데 그런 팀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1: 맞아요.
0: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도 중간중간에 아,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 오히려 이거 말고 다른 기술을 내가 배웠더라면. 근데 아마 더 젊기 때문에 저보다 그런 생각도 요즘은 또 많은 친구들이 그런 현실 부분에 대한 얘기들.
1: 맞아요, 맞아요.
0: 고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연

0: 사역이라는 사역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네, 저도
1: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우리도 약간 예배팀들처럼 뭐 많은 예배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예배팀 형식으로 해야 되나? 뭔가 이런 거를 이제 동아랑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밴드 같은 거 맞아요. 불러가지고 이제 예배하는 거를 찍어서 올릴까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 목적이 저희한테는 그게 좋은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예배팀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제 사람들이 봐주길 원하고 저희를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디자인을 한 거여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고 하더라도 그냥 원래 우리 빨간색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에 너무 많기도 하고 이제 저희도 각자 찬양팀이 교회에서 있으니까
0: 그렇죠.
1: 불러주신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이제 모여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면 좋지 않을까. 네.
0: 빨간약 듣는 분들에게 그러면 우리 음악은 어떤 음악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다.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면 어떨까.
1: 저희는 이제 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좀 재밌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중하지 못한 그러니까 보통 찬양사역자 선배님들에게서 보일 수 없는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는 그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이고 뭔가 우리가 같은 그냥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언니 오빠들인데 같이 찬양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너무 좋고 사실 그게 진짜 완전 솔직한 저희 모습이고 그런 거를 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사들이나 부르는 노래들도 아까 지우가 얘기했지만 뭐 크리스찬들이 듣기도 좋고 아니면은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듣고 뭔가 저희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 가사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직접적이진 않지만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가장 지향하는 방법이 아닌가.
2: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무겁지 않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1: 맞아요.
2: 맞아요,
1: 맞아요.
2: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잘 담겨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은. 네.
1: 그래서 저희 공연 때도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좋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어요.
0: 안 믿는 친구들. 친구들.
1: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보람이 있고 그래서 지난 공연 했을 때도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네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물어봐요. 막 찬양만 하냐, 혹시. 콘서트 때. 근데 저희는 원래도 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담 없이 데리고 와도 된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공연 때도 얘기했지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DM을 달라.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사실 무대에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본인들이 이제 SNS에 올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1: 그쵸.
0: 또 예수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런 방법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팀이 오래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보니까는 이렇게 계획이 있는 분들 같지는 않은데 큰 계획을 가지고 사는 분들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년을 이렇게 해오는 게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것 같고
1: 그렇죠. 저희가 지금 그 이제 지후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게 가장 큰 계획이 아닌가.
2: 맞아요.
1: 이제 저희들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선택해서 이제 비전을 가지고 간 거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흔들고 있습니다.
0: 지호 형제님은 목회자의 꿈이 있으신 건가요?
2: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한국에 좀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했던 건 지금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기도 했고 이제 또 아까 저희 여기 오면서 얘기했던 게 빨간약이 미국에서도 사역을 잠깐 해보고 싶다라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럼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빨간약과 미국에서 사역 같이 하고 같이 돌아오면 좋겠다. 나는 이제 희망이 담겨 있는 계획을.
3: 정말 좋은 사회
2: 봤었죠.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지우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게
3: 저희의 계획입니다.
1: 미국에 같이 가서 보쌈에 오는 걸로 이제
0: 바라기는 계속해서 길게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래 봤으면 좋겠고 뭐 반짝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인식을 주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꾸준히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밝은 모습도 계속

0: 봤으면 좋겠고.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뭐 계획이 있다고 이제 결국에는 계획이 얘기했는데 뭐 공연 계획이라든가 음반이라든가 뭐 이런 건 아직 없는 거죠. 당분간은.
1: 그렇죠.
2: 근데 또 언제 생길지 모르더라고요. 갑자기 저희가 하고 싶어서 뭐 하게 될 수도 있고.
1: 맞아요.
3: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계획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가 오면 하면 되겠구나.
1: 맞아요, 맞아요.
3: 이런 식으로.
1: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 최근에 어떤 네. 그런 부르심들이 좀 있었잖아요. 빨간 야. 네.
2: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좋은 제안들이 또 있어가지고 네네, 또 그런 거 들어오면 저희가 잘 잡고 감사하게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작은 어떤 이벤트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안에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음반을 낸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 네. 없습니다.
0: 기대가 많이 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팀이라서 네. 이런 얘기 물어봤고요. 뭐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고 각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다음에 마치는 게 어떨까?
2: 제 기도 제목은 이제 맡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일들과 사역들과 제 삶의 조화가 잘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제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야기들 나눴을 때 음악 빨간약 팀에 대한 또 제 음악에 대한 막 이런 거 고민들 막 나눴을 때 이제 저도 자아 실현을 위한 저의 제 개인의 음악을 잘 가져가고 싶은데 이게 잘 조화롭게 잘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목표는 항상 목표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잘 실현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좀 선포를 하고
0: 그래요.
2: 저는 장마가 오기 전에 제 싱글을 하나
0: 얼마 안 되는
2: 좀 있으면 네. 네. 네 이것도 너무 피스럽죠.
1: 어때요?
2: 네, 네. 자아실현 뭐 포함한 어떤 제 그냥 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늘 약간 좀 캐주얼한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 딱 저는 이렇게 각 잡고 하는 것보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갑자기 할 수도 있고 뭐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래서 좀 장황했지만 기도 제목은 자아실현과 또 교회 안에서의 일과 제 개인의 신앙에 잘 조화를 이루는 게 네,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3: 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무리해가면서 이제 다음 뭘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어떤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제 빨간약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즐겁고 뭐 미국에서의 삶도 좋고 한데 그 다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즐겁고 좋아서 하는 것보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준비해 주신 길로 그쪽으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그리고 사역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랑 친하지 않고 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사실.
0: 그쵸.
1: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항상 두려워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뭔가 탁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랑 가깝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도 제목이 있고 이제 빨간약 리더로서도 이제 빨간약도 마찬가지로 뭐 1년에 한두 번 뭐 저희가 뭐 완전체로 모이거나 아니면은 모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거나 모든 그런 가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되게 부족하고 뭔가 연약함도 많고 하지만 우리를 이제 10년 넘게 인도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마음을 계속 잃지 않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0: 11년을 꾸준히 이어온 네. 우리 가장 나이대에도 지금 가장 열심히 할 나이대인 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기대되는 팀이고 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또 완전체로 모이면
1: 네.
0: 우리 또 모시고 또
1: 감사합니다.
0: 이야기 그때는 좀 라이브로 노래도 한번 들어봤으면
1: 좋겠습니다.
0: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짐 발바노는 미국 대학 농구계의 전설입니다. 그는 도전하는 모든 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요. 선수일 땐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고 대학 농구팀 감독을 맡은 뒤에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를 꺾고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짐 발바노는요, 은퇴 뒤에도 탁월한 해설로 선수 시절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도전하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짐에게 팬들은 항상 승리한다는 뜻의 짐이 V라는 애칭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나 짐은 인생에서 가장 빛이 나던 최고의 시기에 골수암에 걸렸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요. 오히려 다른 암 환자를 위한 재단을 만들어 47살의 나이에 죽기 전까지 활발히 모금 활동을 다녔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모금 활동을 다녔던 짐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암은 곧 제 육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제 영혼까지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 사명을 다하는 날, 전 평온히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빛나는 영광이 넘쳐나는 천국으로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크룩스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그날이 오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홀리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짐 발바노라는 이 미국 대학 농구계의 전설. 와, 이분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 제가 직접 만나 뵀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이 곧 육체를 파괴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내 영혼까지는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이 힘찬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 와, 제가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요. 아,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 내가 돌아갈 그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간 이 짐 발바노 선수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부가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김혜자 피아니스트의 아름다운 찬송과 연주, 거룩, 거룩, 거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에 소망이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굳건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충만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험한 언덕을 오르려면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야 한다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생각보다 멀고 긴 여행인데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지만 조급하게 재촉한다고 해서 그만큼 빠르게 성취를 이루는 것은 아니죠. 뜻을 이루는 길에는 장애물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딛는 사람이 결국에는 끝까지 완주해내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진실을 믿으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신 해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라이프 롤리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원더 패밀리의 보혈 메들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강명식의 기뻐하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컬러의 예수 사랑하심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띄워드리고요. 여성 홍지승의 주 음성 외에는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주님은 산 같아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안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또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느끼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계속 나와 함께 했다는 걸 꼭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드렸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하심이 나와 함께할 수가 있어? 그 동행의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지? 하나님을 눈에 보아야만 그렇게 믿어지는 분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에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북녘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여러분들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FM뿐만 아니라 AM 방송을 통해서 남한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도, 또 중국과 러시아에도 복음의 귀한 소식을 사랑을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입니다. 또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신앙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북녘의 성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좀 문자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에 우리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도움이 필요하거나 탈북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등,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간증의 마지막 시간, 우리 지순희 선교사님의 마지막 이야기 함께 하실 텐데요. 한국에서 지내며 북에 남겨진 아들을 데려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순희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간증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1: 그래가지고 열방쌤 교회에서 있을 때 나 아들이 앓는다, 브로크가 못 온다 하는 말 딱 들은 순간부터 야, 그래서 그 베란다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불쌍한 아이를, 저의 목숨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저희 어떻게 불쌍한 애, 아버지 없지, 형제 없지, 엄마마저도 없고, 거기서 그래도 살펴주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는 없는데, 그의 목숨을 거두시면 그의 묘를 관리할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죽어도 여기 와서 죽기 좀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끝내 거기서 죽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계속 막 하나님한테 너무 나는 기분 나빠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는가, 이 세상에 목숨이 얼만데 그 불쌍한 내 목숨을 거두시는가 하고, 나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지 너무 의문스럽고 나는 하나님 섬기기 쉽지 않다고 막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교회에서 막 와서 막 위로하는 것도 다 꼴보기 싫고, 하나님이 뭐 계획이 있어서 데려가셨지, 계획 데려가셨겠죠 하는 말도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막 죽이기 싶은 거예요. 막 다 막, 아, 오지 말라,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래, 막 데려도 안 놓고 3년 후, 그렇게 거서 눈만 떨어지면 베란다에 앉아 울고. 그러고 아들이 죽었다는 그날부터 제가 병원에 안 갔습니다. 일 안 했어요. 내가 우선 돈을 벌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뭐, 가가 살아있어야 뭐 북한에 돈도 보내고 그 애를 어떻게 살리자고 애를 쓰겠는데, 그 애가 죽은 다음에 내 뭐 돈 벌어 뭐랍니까. 그러니까 그날부터 딱 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울었는데 3년이 되니까 너무 머리 아프고 막 사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머리를 찍었더니 내

명색이 있는 데다가 내 동맹류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울고 너무 고함을 치고 하니까 이 혈관이 부풀어 난 거죠.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당장 시술해야 된다. 근데 그 세브란스 병원에 뭐 시술 날짜를 기다리자면 한달 이상 걸려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열방샘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듣더니 그게 시한폭탄이 나갔다. 내 속에 시한폭탄이 나갔던데 어떻게 한달 기다리냐고. 대림에 그 뇌혈관 전문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자고. 그래서 그날 가서 그날로 입원해가지고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했는데 그 전신 마취하니까 이 심장이 원래 약하니까 심장이 지금 다시 이렇게 심장 발작하는 식으로 하면서 부정맥이 뛰면 심장이 돌아안 와서 조금 고생했죠. 그런 거 그래도 그냥 어떻게 살았어요. 하여튼 지금 그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아들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 다시는 교회란 데안 간다. 내가 하나님이 내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을 거두셨고, 그랬는데 내 무슨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지 나는 다시는 교회 안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뭐 어쩌면 주여, 주여. 그리고 내가 내 시술할 때도 계속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여, 어떻게 하나 내가 아들면까지 오래 살수 있도록끔 의사님들이 손을 주관하시고, 어떻게 하나 오늘 이내 혈관에다가 여기 그저 뭐야 이 다리 안쪽에 그 대동맥을 뚫고 거기다 기계를 넣어요. 찰영기하고 기계를 같이 넣어서 그러는데 그뇌 혈관 그 작은 모세 혈관에 들어가다가 아차하면 그뇌 혈관 오히려 터뜨려 나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했어요. 그런 거 보면 다시는 교회 안 간다든지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시고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수술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그다음에는 아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 우리 길성이 뭐 하늘에서라도 어머니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걸 바라겠지. 나도 이젠 사회로 나가보자. 그래서 아들이 죽고 만 3년 만에 집 밖으로 나와 처음에 그 봉사단이란 데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너무 그날에 너무 그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연탄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서 그 북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돌아가고 밥 먹고 이러니까 아 너무 막살것 같고 혼자 계속 집에만 있던 게 계속 그 봉사단에 일단은 발을 들여놨어요. 그렇게 하고 몇달 후부터 제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일단하니까 거기서 사무국장을 맡았고 지금은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그 봉사단체 대표로 그다음에 대한탈북민 노인협회 그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것보다도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취약계층들을 돌봐라. 탈북자들이라 해서 다 정확하게 정착을 하고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네가 내려가서 네가 나가서 탈북 그 취약계층들을 돌보고 잘 해라. 아마 이래서 저한테 그런 중임을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탈북민 취약계층들 여기 취약계층들이 너무 많아요. 탈북자들이 캐고 들어가 보면 나처럼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고요. 우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또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떤 계층이 있는가 하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요. 여기 와서 정착을 못하고 일하러 나가봤댔자 우리는 도라이바 하면은 도라이바라고 하는데 이거 타는 거. 근데 여기서는 그것도 그 현장에서는 쓰는 말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공부부터 일체 언어에 적응이 우선 못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가서는 한 며칠 일해 보다가 뭐 도라이바 가져오라는데 멍해 서 있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짜증 내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그 현장을 떠나고 떠나고 하다 나니까 어서는 몇 년이 돼도 자기가 돈도 못 벌고 직장도 없고 그렇다고 뭐그 젊은 사람 수급비를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 술만 먹고 돈이 뭐한 푼만 생겨도 술 먹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와서 변호, 저 뭐야, 그 법학 공부까지 했다는 탈북자도 알코올 중독자로 떨어져가지고 올해 여름에 그분이 그 집을 우리가 방문해서 청소를 했는데 쓰레기가 완전히 꽉 찼어요. 배달해 먹고는 그 자리에 놓고, 배달해 먹고는 그 자리에 놓고.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데, 야, 막, 그래서 막 세워놓고 욕하죠. 어째 이렇게 사냐? 네가 한국 왔으면 바로 살아야지.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걸너 엄마 아버지 알면 뭐라 하겠냐? 그런 분들도 많고 정말 정말 그다음에 병이 나가지고
집에서 꼼짝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 여행보사들이 와서 하루 케어하는 시간이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그분들이 왔다가 가면 그 누구도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분들이 생활이 또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0: 그런 분들도 내가 이런 그 봉사에 발 들여놓고 보니까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시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 못 했어요. 엄마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진짜 자기가 깊이 이렇게 뜻을 두지 못하고 생활했댔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북한 선교연합에서 이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그 9살이 죽는다던 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보이부 아이들한테 잡히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 증언하는 그런 일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같은 이런 그 간증의 무대에 세우시기 위해서 저를 한 살 때부터 지키시고 저를 정말 감싸주시고 저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봉사도 열심히 할 것이지만 정말 북한을 위한 이 선교활동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자면 엄청 바쁘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요 제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 건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저는 꼭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섬기고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새기고 정말 그런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자고 생각합니다.
1: 탈북민분들을 돕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신 지순희 선교사님. 본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아픔도 주시고 또 연단의 시간도 주셨지만 결국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셨는데요. 이 결단으로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지순희 선교사님과의 두 주에 걸친 간증 이야기 함께 하셨고요. 오늘은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이어드립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

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상대로 2-1로 꺾고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6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직후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하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어린 학생들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학교 대신 중국 수출용 낚싯바늘 임가공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한국 영상물을 유포하고 체제를 비판한 혐의로 체포된 해주시의 청년 두 명이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 당국이 무허가 개인집 식당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공립고등학교에서 K-POP 한국의 가요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2-1로 꺾고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국은 지난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후반 14분 체코의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22분 이강인의 도움을 받은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기세를 올린 한국은 후반 35분 황인범의 패스를 받은 오현규가 역전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황인범은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승리의 주역으로 활약했는데요.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한국은 승점 3점을 확보하며 32강 진출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한국은 오는 19일 개최국 멕시코와 2차전, 25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3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286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9%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직전 최고 기록도 크게 넘어선 수치인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05.8% 급증하며 111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와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라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승용차와 석유 제품,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100% 넘게 증가했고 미국과 베트남, 유럽연합, 대만 수출도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영향이 일부 반영됐지만 이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4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입보다 수출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무역수지는 52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 수출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북한 방문 이후 미국이 양자, 다자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확장 억제 대화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가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북중러 밀착 움직임을 견제했는데요.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공개한 핵물질 생산시설과 신형 원심불리기, 핵전력 강화 움직임을 언급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는데요. 특히

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다자주의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디지털 통상과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고위급 경제 대화 체계를 신설하고 공급망 안정과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시키는 북한의 군사 지원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양측은 안보와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한 비밀 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확대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어린 학생들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학교 대신 중국 수출용 낚싯바늘 임가공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한 주민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국 업체들이 주문한 낚싯바늘을 제작하는 인가공 사업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이 학교 수업보다 낚싯바늘 생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낚싯바늘 한 개당 가격은 북한 돈 4원 정도로 높지 않지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어린 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가발과 속눈썹에 이어 낚싯바늘이 새로운 중국 임가공 품목으로 떠오르면서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생산 작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성된 제품은 무역회사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져 포장 과정을 거친 뒤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신의주 일대에서도 낚싯바늘 임가공이 성행하고 있다며 손이 빠른 학생 여러 명이 하루 동안 작업해 쌀 1kg을 살수 있는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의 작업자가 10대 학생들이라는 점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당국도 이러한 실태를 알고 있지만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한국 영상물 등 이른바 불순 녹화물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청년 두 명이 지난달 말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처형된 청년들은 해주시의 한 대학을 졸업한 뒤 현장 배치를 앞두고 있던 인물들로 대학 재학 시절부터 비밀 소조를 조직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주변 학생들에게 조직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자료를 토대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상과 북한 현실을 비교하며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필기물도 작성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체제 전복 행위로 규정하고 신속한 재판 절차를 거쳐 사형을 선고한 뒤 지난 5월 말밤 해주시 외곽의 비밀 처형장에서 공개 처형을 집행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처형 당시에는 대학 재학생 대표들과 청년 동맹 간부들이 강제로 동원됐으며 시신은 가족들에게 인도되지 않고 비밀리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해주시 대학가에는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역시 촉망받던 청년들이 반동 분자로 몰려 처형됐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평안남도 개천시에서 개인주택을 이용해 운영되는 무허가 식당이 빠르게 늘어나자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국수와 국밥, 술안주 등을 팔던 주민들이 농촌 동원 단속과 계절 변화 등의 영향으로 장사 장소를 집 마당이나 헛간으로 옮겨 운영하고 있는데 상업관리소는 이를 불법 영업으로 규정하고 정식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각종 납부금과 검열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며 현실성이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영 식당보다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이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단속이 강화되면 잠시 영업을 중단했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장사를 재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 활동마저 제약하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공립고등학교에서 K-POP, 한국의 가요를 정규 교육과정으로 가르치는 수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LA통합교육구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공동 개발한 이 과정은 단순히 K-POP 음악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구조와 마케팅, 기획 방식까지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상의 아이돌 그룹을 직접 기획해 그룹명과 콘셉트, 멤버 구성, 팬덤 전략 등을 설계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급 수는 처음 한개 반에서 세개 반으로 늘어났고 현재 100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기회도 얻었고 K-POP 산업과 관련된 직업을 진로로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관계자들은 K-POP을 계기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e스포츠와 K-푸드 등 다양한 분야로 교육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북도가 5에서 20mm, 함경남도는 5에서 10mm 안팎이겠고요. 평안북도는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안주와 양덕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안주 18도, 양덕 15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0도, 안주 28도, 양덕 27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강계에서는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7도, 강계 15도, 자성 14도,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 27도, 강계 26도, 자성 2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장현에서만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9도, 장현과 사리원 18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31도, 장현 2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에서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해산 13도, 장진과 풍산 10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해산과 풍산 21도, 장진 20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청진과 웅기, 무산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과 웅기, 성진 15도, 낮 최고 기온은 성진 20도, 청진과 웅기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에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6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며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그 마음 변치 말고 같이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주님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드릴 텐데요.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예수.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분명 나의 생각이 있는데 말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옆 사람이 무얼 할까,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 때가 있죠. 남한이든 북한이든 우리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참 낯설지 않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래된 어느 경건 서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바로 기회주의자인데요.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움직이고 자기 소신보다 주변 눈치가 먼저인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따라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리에서는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비난하기도 하죠. 자기만의 중심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따름이니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고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그것이 흔들리지 않은 삶의 뿌리인 줄 믿으면서 오늘도 그 뿌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날마다 찬송하며 꿈에도 그리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남과 북이 되기를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분들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우리나라에 먹다 버리는 음식물이 경제 가치로 환산해 보면 14조 7,476억 원이라고 그래요. 낭비돼서 하루에 404억 원을 버리는 것이라고 해서 하루에 404억 하루에 버리는 것이 한 달만 모으면 100억짜리 교회 14,000개나 질 수 있다고 그래요. 맨날 매일 내버려. 미국의 석유왕 존 D. 록펠러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 투숙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세계의 대부호인 그가 욕실도 딸려있지 않은 값싼 방에 투숙을 하려고 하자 호텔 지배인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드님은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자고 갔는데 제일 좋은 방을 예약했습니다. 그러자 존 D. 록펠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 아들은 대부호인 아버지가 있지만은 나는 그런 행운을 갖고 태어나지를 못했다네. 그래서 여기 욕실도 없는 싸구려 방에서 하룻밤 자고 갔다고 그러죠. 록펠러의 대사업가로서 또한 자선사업가로서도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전략, 아끼는 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전략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고 그랬죠. 주머니가 가뿐해진 다음에 전략한다 해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전략은 최대 수입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절제는 만족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벤지민 프랭클린이 13가지 덕목이 있는데 다섯 번째가 전략의 대목입니다. 타인과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 외에는 지출을 삼가고 즉 낭비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참 좋은 말씀 같지요? C.S. 루이스는 절제란 음주에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지나치면 방종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데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계속하라고 그랬죠.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찬송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올려드린 이전 찬송은 서울 모태탑창단이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안산시립합창단이 찬양하는 예수 사랑하심은 올려드리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이곳에 정착한 지몇 년째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북한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네,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청진이 고향인 이옥희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북한에서 건너오는 여정, 그리고 지금 광명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사랑스러운 따님과 함께했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오늘은 그렇게 한국에서 첫 발을 내디딘 이후의 하루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이옥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금 3개월 100일에 막 접어들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남한과 북한에서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0: 예.
1: 북한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10가지였다면 남한에서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지 않을까. 어떤 직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의식주에 있어서도 다 그 선택지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도 3개월 동안 무수한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0: 우선 첫째, 살면서 내가 이 저 집에 속 들어왔을 때
1: 네.
0: 정말 집을 툭 보고 야, 나도 이런 아파트에서 살자고 왔구나. 우선 첫째 감동 쪽으로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구나. 이 감정 쪽으로 생각하면서 집을 한 바퀴 돌아보는 순간 나는 남들보다 집을 좀 큰 거 받았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다 나니까
1: 네.
0: 큰 집을 받았는데 집을 이 짝방 저 짝방 다 이렇게 보면서 우선 첫째 야, 감사하구나. 저녁에 춥겠다고 생각한 여기에

0: 난방이 다 들어오고
1: 네.
0: 하니까 아, 너무나도 고맙고 다음에는 여기에다 이 방에다가 무엇을 가고 나서 아이 옷을 어떻게 이 짝에는 칠해놓고 아. 이 짝에는 침대를 놔서 아이하고 방을 잘해야 되겠다.
1: 네.
0: 어쨌든 하나하나 이렇게 꾸밀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내가 북한의 생활을 이렇게 두어본다면 북한에서는 우선 첫째 선택이라 하기보다도 우리는 북한에서 살면서 내가 30살 되게 중국에 내가 탈북했는데
1: 네.
0: 그 30년을 사는 오간에 우선 첫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권이 선택권이란 게 없이 살았고
1: 어.
0: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내가 내 목숨을 잃는 길이나 같았고
1: 네.
0: 그러나 여기에 하나만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첫째는 자유고 둘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날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다 나한테 주도권을 쥐고 선택할 수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1: 아, 선택에 따른 책임도 사실 있잖아요.
0: 예.
1: 네. 아까 집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나라에서 준 이 집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채웠을 때 뭐 이게 고장나거나 흠이 있거나 하면 또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다시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시는 그 과정도 굉장히 많은 공부 끝에 선택을 하셨다고도 들었어요.
0: 예, 맞습니다. 우선 첫째 아이가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배우다 나니까 한글을 하나도 모르고 한 글자도 모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어느 학교를 어떻게 보냈으면 좋을지
1: 네.
0: 그다음에 아이는 아이대로 말을 모르니까 자기 절로 혼자서 엄마 앞에서 말을 못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감싸지고 머리 숙이고 앉아서 골아파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혼자서 부둥켜 안고 울어도 받고 했지만 아니다. 너는 아직 나이 어리기 때문에
1: 네.
0: 얼마든지 한글을 빨리 배워서 일어설 수 있다. 아이한테 힘을 줬고 어쨌든 네 학원에 이왕 발길이 와서 이까지 남들이 잡히는 길에도 안 잡히고 무사히 하느님 덕분에 도착을 했으니까
1: 네.
0: 이제부터 발 딛고 일어서자. 공부 배워야 한다. 공부 해야 된다. 하고 네가 어느 학교를 어떻게 가겠다는 건 엄마가 모두 찬성하겠으니까 네가 갈 길은 네가 해라.
1: 네.
0: 어느 학교를 두겠다는 거 해봐라. 그 다음이 할 수 없어. 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군방 나오다 나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친부모한테 전화했습니다.
1: 친부모님이요?
0: 이 아이의 친부모한테.
1: 아.
0: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내일은 뒤집게라도 아이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고. 나는 야를 공부 안 시키면 여기를 데리고도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는 나를 보고 내 선택이 하라고.
1: 네.
0: 그러니까 어쨌든 이래서리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1: 네.
0: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센터에다가 부탁했습니다. 그래 하나센터 선생님들 하나하나 다 도와줘서 지금은 정말 열심껏 공부도 잘하고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가가 11월 13일 날 학교에 갔습니다.
1: 네.
0: 그런데 12월 말일에 시험을 쳤는데 한국어는 68점을 맞고
1: 허, 잘 맞았네요.
0: 예, 영어는 82점을 맞고
1: 와.
0: 그다음에 이렇게 수학은 78점을 맞고 사회하고 이거는 무슨 몇 점 받았단지 이것을 와서 자랑하더라.
1: 이게 중국어로 본 시험이에요?
0: 아닙니다.
1: 한국어로 본 예. 시험이에요?
0: 예.
1: 세상에.
0: 그래서 내가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장하다고.
1: 굉장히 비상한데요?
0: 어쨌든 아이가 착하고 무던하고 말하자면 조선말로 비한다면 만면울감입니다.
1: 아 이거는 저희 남한에서도 자주 쓰는 말인걸요?
0: 네.
1: 와 아니 그 지금의 10대잖아요.
0: 네.
1: 앞으로 수년 후의 그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다음에는 같이 나와주세요.
0: 예, 감사합니다.

0: 우리 조선에서는 우리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만 믿어야 한다.
1: 네.
0: 그거 믿음을 살고 있지만 우리 이 청년들은 그래도 머리는 다 깨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역시 같았습니다. 지금 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우리 하느님을 알게 하려면 정말 우리 하느님이 있어야만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느님의 복음이 그 북한 땅에도 전달돼야 되겠는데
1: 네.
0: 우리 이 전달을 하자면 다른 복음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아멘.
0: 오직 우리가 이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만 통해서만 전달되지,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북한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우리 하느님에 대해서 널리 알고 하느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걸 누리게 할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할수 있는 건 오직 하느님 하나뿐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해주고 싶습니다.
1: 아멘.
0: 예.
1: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꼭 알고 꼭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요. 언젠가 이 방송을 듣고 그 소망에 대한 어떤 한 점의 불씨가 일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이 시간 마이크 앞에서 모시고 또 들어보는 시간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은혜의 여정들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정착 3개월 차 함경도 청진이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고향 북녘 땅에 갈 그날을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는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정착 이야기 오늘 그두 번째 시간 만나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여정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남과 북에서 또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을, 그 비밀한 일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서 1부 순서는 여기서 잠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주시는 새로운 한날을 은혜로 또 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얻어진 이 경이로운 한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마음을 예배 위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힘주시는 말씀 들고 이 아침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16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십니다. 즐겁도다 이날.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 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이제 내일 볼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우리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고, 또 부활을 우리가 했을 때 어떤 몸으로 우리가 있게 되는가.

를 예,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또 내일 말씀을 깊이 한번 같이 또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야 부활이 불가능하다, 부활이 없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좀 죽은 사람들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난다고 할 때 이미 다 몸이 썩었을 텐데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겠느냐. 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어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건강하게 가질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에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떤 몸으로 오르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부활이 온다고 할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나타난다는 거냐, 다른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부활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뿌리는 씨가 죽어야 살아난다. 자,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 모습 그대로 자기를 지키면서 자라날 수가 없죠. 씨가 뿌려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이 결국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하면서 처음 그 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하게 이제 그 생명력을 발현하면서 이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씨와 자라나는 식물은 같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지만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난다는 면에서는 전혀 다른 불연속성 같은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원래 씨지만 자라나면 완전히 다른 형체로 탈바꿈해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도 비슷하다는 거죠.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밀, 옥수수, 조그만 알갱이를 뿌립니다. 근데 뿌리는데 이거는 작은 덩어리를 뿌리는 거지. 이게 밀이 다 큰, 다 자란 이 성인채를 그냥 던지는 게 아닌 거죠. 다 작은 것을 뿌리지만 그 작은 것 안에 장차 자랄 모든 가능성을 갖고서는 자라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처럼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각의 생명체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각 종자에게 여기 형체를 준다라는 거는 그 헬라어로 소마라고 해서 몸을 말합니다. 몸, 각 지체의 이 몸뚱아리, 각 지체의 처음 뿌릴 때는 그 처음 모습을 준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때는 지금 있는 이 형체의 연속성,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이 생명력을 갖고 이어져 갑니다만, 우리의 모습 자체는 이전에 알던 이런 썩을 육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불연속성의 모습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자,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육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사륵스인데, 보통 이제 육체 그러면은 우리 썩을 육신 뭐 이렇게 해서 죄의 영향을 받기 쉬운 육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이제 몸뚱아리 물질로 갖고 이루어진 이 중립적인 성격의 육체를 말할 때 여기 육체를 말합니다. 죄에 휘둘리는 그런 죄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죄성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중립적인 성격의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다 육체가 있다는 거죠, 몸. 자, 그런데 우리의 이몸 가운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다음에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럽니다. 자, 그 가운데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건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모양, 형체라는 말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할때그 모양과
같은 의도인 거죠.

자, 하늘에 속한 모양도 있고 땅에 속한 모양도 있는데 각각 그 지은 것이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하늘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자, 여기 영광이라는 건 그 위엄과 피조된 이 탁월성 그리고 광채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 지은 이 피조물은 각각 이 위엄과 광채와 탁월성과 밝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또 별과 별 사이의 영광도 별 사이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만든 이 피조세계의 위엄과 탁월성이 다 다르고 육체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자, 썩을 것으로 심는다라는 건, 이제, 씨 뿌리는 것과 비슷하게, 그죠? 우리의 몸이 영생을, 부활하기 전까지는 썩을 몸이죠. 썩은 것으로 심어지고, 심고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심어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겨진 것은 썩을 것이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할 때 먼저는 우리가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육체를 갖고 심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이 일어날 때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생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우리가 이제 썩을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다시 일어날 때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자, 욕된 것이라는 건 뭡니까? 수치스러운 것. 여러분, 사람이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에 처음 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부끄러워해서 가렸죠.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우리의 몸인데, 이게 나중에 부활을 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 자,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어졌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약한 것으로 심겨진 몸. 약하죠. 그런데 나중에 부활의 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강력한 몸으로 살아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처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 우리에게 심겨진, 우리가 받은 이 몸은 어떤 몸이냐? 육의 몸. 그냥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게 신령한 몸. 이게 이제 영어로 spiritual body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새롭게 된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이 육의 몸이라는 건 그냥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몸인데, 자, 이게 성령의 몸, spiritual body, 영의 몸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부활을 하면 우리의 몸이 이전 같지 않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몸. 그리고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이 몸, 왜냐면 이제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을 때는 이게 이제 어느 단계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성화, 거룩하게 되고, 마지막 그리스도가 올 때는 우리가 이 땅의 죄를 다 벗어버리면서 완전히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데, 그때의 이 몸이 바로 이 영의 몸,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몸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맛보고 알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육체적인 몸이에요. 생선 한 토막을 먹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해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났을 때 막 이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막 붙잡으려고 했더니, 내 몸을 손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얼굴을 보고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라지기도. 그는 벽을 뚫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신령한 몸은 분명히 이제 육체적인,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몸인데 이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 부활의 몸을 갖고 누구를 마주해야 되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하늘나라에서 마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마주하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내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 말씀 듣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랑 말씀하지 말고 모세랑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하죠. 또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여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딱 손으로 가리고 너는 내가 지나갈 때 내 등만 볼 거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 있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이 몸이 부활의 몸이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서 그분을 마주하며 살 수 있는 엄청난 몸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몸이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프고 병들던 거 싹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몸,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최고로 아름다운 몸의 상태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누군지 알아요. 아유, 권사님이시네. 어찌 그리 아름다울고 감동을 하는 그런 몸이 된다라는 거죠. 자,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 아담, 자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자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여기 생령이 됐다 할 때 이 생령은 영어로 하면 living being, living creature입니다.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그냥 숨쉬며 살아가는 존재.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아담은 그냥 숨쉬며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자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 살려주는 영이라는 건 life giving spirit.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냥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았다면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나도록 살아나는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자, 먼저 그러니까 이게 차례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전에 먼저는 뭐로 사느냐? 육의 사람. 그냥 자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지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그 다음에는 우리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다가 그 다음 뭘로 사느냐? 신령한 사람으로 사는데 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건 신령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취하여 죄 없는 몸으로 오셨었죠. 선지하신 성육신하신 자 무릇 48절에 흙에 속한 자들은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유한하게 살다가 죽게 되겠지만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하니 그리스도와 같게 되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아담의 형상으로 아담의 모양으로 이 땅을 살았지만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제일 먼저 아담처럼 자연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으며 성령

0: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만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가 되면 우리의 몸도 홀연하게 변하게 되는데, 그 홀연하게 변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거는 이제 내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있는 마지막 본문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는 건 뭐냐? 우리에게 이 육체적인 형상과 영광과 몸이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 그러나 연속성을 갖고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제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라고 할때 신령한 몸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단들이 신령한 몸, 그럼 영어로 스피리추얼 바디니까 이걸 그대로 영체로 바뀐다. 영체로 바뀐다라는 말이 뭐냐? 몸의 이 육체가 그냥 사라지고 영처럼 바뀐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도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영체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없고 영만 떠돌아다녔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것은 자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몸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된 몸이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 신령한 몸이라는 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몸. 여러분, 사람이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의 기운을 느끼며 살면 몸이 진짜 영향을 받아서 썩어 병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한계 있는 몸을 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기쁘고 감사하게 세상에 알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살면, 비록 이 땅에 우리가 한계를 갖고 살지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넘치는 그런 몸으로 살아가게 되죠. 거룩한 몸으로.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변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몸으로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육체와 육체를 대면하면서 보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아마 서로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맞대고 볼수 있는 그런 멋진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진 않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씨앗이 밭에 뿌려져 썩어짐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자연의 이치를 부활의 신비에 비유하는 사도의 탁월한 설명을 경청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지나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통해서도 익히 이해되어지는 이 부활의 신비를 오직 주의 은혜로 알게 되고 믿게 된 우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은혜라는 사실 앞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약하지 않고 강할 것이며 더 이상 죄와 고통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힘내고 행복하십시오. 6월 16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습관을 잘 가져야 합니다. 요즘 우리들은 루틴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좋은 습관을 갖고 살면 그 삶이 곁길로 가지 않고 삶의 장애가 되는 요소가 제거되고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훈련이 됩니다. 잠언 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말씀은 좋은 습관을 형성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앞길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요.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건강을 위해 지니고 있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신앙의 건강을 위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만들고 갖고 계시나요? 바른 신앙적 습관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나누지요. 찬송가 46장, 새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면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체질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도록 훈련함으로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읽고자 하는 장수를 정해서 말씀을 읽는 습관을 만들고 또 극동방송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는 습관은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권사님은 올해 91세이신데요. 수십 년간 1년의 성경을 1독 이상을 하고 계시며 그를 위해 시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눈이 나빠지지 않아 안경도 없이 그 연세에 성경을 읽으신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습관은 삶을 만들고 더욱 그 안에서 감사하는 습관은 그 감사의 제목이 더 많이 생기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꼭 가져야 할 습관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심하길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갈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날마다 꾸준하게 형성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82장 새 찬송가 9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며 늘 기도하는 습관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반드시 주의를 지키고 십일조를 드리는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습관은 우리의 자산이 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신앙의 이 자산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주님 안에서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신앙적 습관을 잘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마지막 찬송 나누지요. 찬송가 278장, 새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시

미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선용해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자라나 성숙돼가는 것이죠. 세상은 내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때로는 주님이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다닐 수 있는 인내가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요? 아직도 구원받은 자의 초보에 머물고 있진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성숙된 신앙으로 서로 연합해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서울 챔버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전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탈북민 가운데 북방연구회 김 대표님은 북한의 김일성 부자의 건강과 장수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탈북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있을 때 극동방송을 몰래 들었고 탈북까지 했다고 하기에 극동방송 직원 체플 시간에 강사로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의 친구가 중국에서 가져온 밀수품 중에 라디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늦은 밤에 이불 속에서 이어폰을 끼고 몰래 라디오를 듣다가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너무 또렷이 잘 들렸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자신의 삶에 어떤 기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마침내 탈북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 대표님은 자신이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전파 선교사들의 후원과 기도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북한 동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자신도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노라고 간증했습니다. 저는 김 대표님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극동방송이 제주도의 6개 안테나를 통한 전기료 월 3천여만 원을 비롯해 대부도의 2개 안테나, 서해 최북단 백령도 중계소, 동해 최동단 울릉도 중계소 등을 통해 북방으로 전파를 보내는데 매월 수천만 원의 전기료를 내고 있지만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한 번 찾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도 북한을 비롯해 공산권 지역 곳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숨어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공로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진정한 가치를 두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북한에서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예배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음성 외에는 테너 이다녀 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0: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란 말을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오히려 둔감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 육신적으로 지금보다 건강해지는 것 등을 뜻하는 말이 아니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 전부터 선택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에 대해 질문할 때 설명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설명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진화론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인간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용기와 희망, 사랑과 배려를 해야 함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여 누군가에게, 한 영혼에게 용기와 희망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을 당할 땐 그 고난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히 찾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연단의 시간이 축복이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아무리 큰 절망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희망과 감격의 통로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아무리 어둡고 험한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은혜의 길,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영원한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향한 편애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편애에서 벗어나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첫째,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30절에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라고 해요. 모든 왕자가 압살롬에게 살해되었다는 소문 앞에서 다윗은 31절에 보니 옷을 찢고 땅에 드러 누워요. 그런데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욕보인 압논 한 사람만 죽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에 이토록 요동하며 무너졌을까요? 다말 사건으로 드러난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었기 때문이에요. 압논이 누이를 욕되게 했을 때 다윗이 심히 노하기는 했지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죄는 우리 마음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두려움에 떨고 균형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직면하기 두려운 일을 자꾸 덮어두면 마음의 평안이 없고 작은 소문에도 흔들립니다. 내면의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비로소 상황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다윗도 분명 자기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 비극은 다윗이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식 문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식 문제 앞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너무 예뻐 보이니 이런 비극 앞에서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32절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라고 해요. 요나답은 압살롬을 변호하며 다윗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합니다. 이는 다윗이 외면했던 가정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이었어요. 압논의 죄를 징계하지 않은 대가가 결국 피해 복수로 돌아온 것이죠.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고 방치한 죄는 시간이 지나면 더 끔찍한 모습이 되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내 죄를 드러내실 때가 바로 기회예요. 말씀이 나의 어둠을 비출 때 회피하지 말고 급이다 앞에 내 죄를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가정과 일터에서 두려움 때문에 직면하지 않고 덮어둔 관계의 상처는 무엇인가요? 특별히 편애하는 자녀가 있지는 않나요? 편애에서 벗어나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둘째, 편애가 사랑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37절 38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

3년이라 고해요.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가 3년을 숨어 지냅니다. 그술은 압살롬의 외갓집, 곧 어머니의 고향이에요. 달매는 다윗의 처, 마아가의 아버지,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외할아버지입니다. 게다가 달매는 그술왕 안미울의 아들로 왕가의 자손이에요. 이런 든든한 외가가 없었다면 과연 압살롬이 추후의 반역을 도모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잘 산다는 게 이렇게 세상적으로 피할 길이 됩니다.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정략적으로 왕가의 딸 마아가와 결혼하여 힘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것이 아들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이 불신 결혼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죽고 나라가 망할 뻔한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문제예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고 해요. 암논을 잃은 슬픔이 옅어지자 다윗은 도망간 압살롬을 간절히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연민일 뿐입니다. 다윗이 정작 슬퍼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나요? 다말이 수치를 당한 사건과 그 일로 암논이 죽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도망간 압살롬 때문에 날마다 슬퍼합니다. 자식을 편애하니 객관성을 잃고 맙니다. 공의와 인자가 무너진 채 사랑이 떳떳하지 못하니 정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과 슬픔이 계속됩니다. 사울에게 쫓겨 죽을 뻔했을 때는 슬퍼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자기 자식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무너지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기가 막힌 자식 문제를 겪게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녀조차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해요. 나의 사랑이 구원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그것이 내 자녀를 망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편애를 하면 할수록 결국 자녀들만 죽어가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자녀만 편애하며 다른 자녀의 상처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구원으로 이끄는 사랑인가요? 아니면 객관성을 잃은 인간적인 정에 불과한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과거의 두 아들에게 행한 일을 떠올리며 진정으로 버려야 할 것은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이라고 고백하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당대 신앙인인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살았고 쿨한 엄마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세상에서 빛나게 키우려 한 것이 저의 옷을 찢고 회개해야 할 죄임을 알지 못했지요. 두 아들은 초등학생 때 한창 유행하던 장난감 팽이를 가지고 놀다가 자주 다퉜어요. 저는 그때마다 화가 치밀었으나 여러 번 참으며 타일렀지요. 그럼에도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자 한 번만 더 싸우면 팽이를 다 갖다 버릴 거야 라고 경고했어요. 아이들은 잠시 주춤하다가 또다시 싸웠고 저는 약속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팽이를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되 선을 넘으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제 양육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지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제 행동이 심하다고 했지만 저는 경고를 듣지 않은 아이들 잘못이라며 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당시 자녀 양육에 관해 물어볼 공동체도 없었고 혼자 옳다고 착각하면서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한동안 제 눈치를 보던 아이들은 금세 다시 팽이를 사서 놀았어요. 저도 마음이 진정되고 나서 저를 다시 돌아보니 아이들을 훈육하려는 게 아니라 나만의 조용한 시간이 방해받는 것 같아 분이 났던 것임을 깨달았어요. 싹 다 버려야 할 것은 아이들의 팽이가 아니라 저의 교만과 이기심이었지요. 이제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저의 옳고 그름의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자녀들에게 전하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장성한 아들들에게 지난 일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제 잘못을 다시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남편이 지적하는 말을 할 때 화를 누르고 옳소이다 하며
인정하겠습니다.

0: 입니다. 오늘 다윗은 다말의 상처와 암논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덮어둔 채 도망간 압살롬을 향한 편애로 날마다 슬퍼합니다. 공의와 회개가 빠진 연민은 가정을 무너뜨릴 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직면하기 두려운 죄를 자꾸 덮어두면 작은 소문에도 흔들리고 회개 없는 정으로만 관계를 이어가면 또 다른 죄를 낳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내 죄를 드러내실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그 빛 앞에 내 어두움을 인정하고 미안하다 고백하며 회개할 때 비로소 관계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저희의 모든 인간적인 사랑이 편애로 흐를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곧 나이기에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자녀 문제가 참으로 저희 맘대로 안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문제 부모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편애로 갈등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을 돌이켜 주시고 상처받은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분열과 다툼도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회복시키고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모범적인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신앙의 거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면면을 보면요, 다 같이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죠. 여러분, 야곱, 기도의 사람이죠. 여러분, 사무엘, 기도의 사람이죠. 다윗, 기도의 사람이죠.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신앙의 거인 하면 곧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결단코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과 실험해가지고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야곱의 기도,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 잘 쓰는 사람들은요, 문장력도 대단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할 때 멀리서 본 사람은 그 장면이 마치 하나님과 진하게 사랑을 나누는 장면처럼 보였을 것이다. 지금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멀리서 보면 어떤 모습처럼 보였어요? 마치 하나님과 싸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만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도 당연히 기도의 사람이었겠죠. 감히 하나님 앞에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야기하면서 마치 동대문 시장에서 남대문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처럼 50명, 45명, 40명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줄다리게 하는 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고 과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닮아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만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돌아보게 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 받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면 은혜 받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만 봤는데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물론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는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도 충만하면요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순절에 역사할 때 그냥 방언하고 막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처럼 이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2장 4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자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과 순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죽도록 떠들게 맞았는데도 뭐라고요? 찬송,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는 상관도 없는 기쁨. 그리고 스테반이 돌을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천사처럼 변하면서 여러분 기쁨을 놓치지 않았던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첫 번째 올라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 충만을 통해서 기쁨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J-O-Y, 조이지 않습니까? 조이. 그런데 여러분 조이, 기쁨이죠. 그런데 조이 성교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조이 성교회냐 물어봤더니요. 그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J, Jesus First, God First하고 같은 개념이죠. 예, Jesus First.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예, others second. 예, 이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you third. 당신이 세 번째다. 조이 성교회의 정신 스피릿이 뭔가 하면 무조건 예수님이 퍼스트예요. 두 번째는요, others second. 이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세 번째입니다. 내가 세 번째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은 항상 기도할 때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기도 제목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 이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세가, 또 다니엘이, 요셉이 여러분 우리보다 모자란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한가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얼마든지 더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도 속에는 항상 누가 있었다고요? Others, 이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그 정서는 뭔가 하면 아픔과 눈물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웃을 향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눈물과 아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고통이 사명이다, 눈물이 사명이다, 아픔이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 18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 예, 구약의 예수님의 현현 그러는데 새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는 길을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심판하면 심판을 해버리면 되는데 심판을 안 하고 항상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하면요 꼭 기도의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시작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하실 때 어떤 멸망을 일으키기 전에 항상 기도할 의인 중보기자를 찾아가가지고 나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야 아니면 어디 심판할 거야 누구를 멸망시킬 거야 그것을 꼭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안 들으면 못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심판해버렸으면 롯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아니 삼촌 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왜 나를 위해서 안 구해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난 몰랐어. 아,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구해줬지. 난 몰랐어 하면서 그냥 발뺌이라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꼭 의인을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보기도의 가장 큰 줄거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안 들은 법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남들에서 흥정하듯이 동대문에서 흥정하듯이 흥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50명 되겠습니까? 45명 되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여러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다 50, 40, 30, 20, 10 하면은 몇 번이에요? 다섯 번이죠, 다섯 번. 그런데 이상하게 왜 10단위로 내려갔던 것이 45는 거기 왜 끼어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45가 끼는 바람에 몇 번 기도한 거예요? 여섯 번 한 거거든요. 여섯 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인간의 최선의 숫자예요. 인간의 최선의 숫자. 그렇지만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7에 못 미치는 6이에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인간의 최선의 숫자가 인간의 수가 6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7이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으로 여러분 6번까지 흥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한 번 더 큰 맘 먹고 일곱 번째 한 명이라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이 예수했을까 노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뒤에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있습니다. 제발 그를 구해주십시오 하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여섯 번이나 감히 심판받을 것이 두르면서도 또 하나님이 너무 크고 두르면서도 계속해서 여섯 번이나 50명, 45명, 40명, 10명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말하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 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누구든지 지르면 그 사람들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아픔과 눈물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픔이 사명이다. 시작. 눈물이 사명이다. 시작. 눈물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쭉 읽어보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이미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자기는 예루살렘을 구경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악을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고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이고 이것이 사무엘의 마음이고 이것이 곧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적을 쭉 살펴보면 거기에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말이 뭔가 하면 민망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민망이 이기셨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들어보셨습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 간장이 그냥 애간장이 끓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게 민망이 이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스플랑크 니조마이 민망이 이기는 마음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무슨 마음을 먼저 가진다고요? 여러분 이웃을 향한 마음을 먼저 가지고 여러분 눈물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우중계 권속들이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느헤미야가 가졌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여러분 엘리야가 가졌던 이런 이웃을 향한 민망이 이기는 마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가져야 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너무 적게 보지 말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너무 적게 보지 말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영국에 이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우리로 말하자면 제가 그냥 의역하는 겁니다. 이 필립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하면 성경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 예를 들어서 만화나 아니면 이제 그 성경을 현대어로 풀어가지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고아들이 많았거든요. 그 낙심하고 실망해 있는 그 고아들한테 성경을 쉽게 풀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가르쳐준 그런 위대한 성님인데, 근데 이분이 항상 전쟁 고아들한테, 낙심해 있는 전쟁 고아들한테 했던 여러분 짧은 영화가 있어요. Your God is too small. 그러니까 이 필립스 목사님이 그 전쟁 고아들한테 늘 했던 말이 뭔가면요, Your God is too small. 네 하나님이 너무 작아. 네 하나님이 너무 작아. 계속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릇부터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릇을 먼저 곱하기 100부터 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구원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라도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상하고 여러분 애처롭죠. 간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와 동시에 어떤 기도도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전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 받아서 대한민국 전체 다 예수 믿는 사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큰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허영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민족을 다 멸망시킬 것 같으면 저를 차라리 생명체에서 저를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내 동족과 내 일가 친척들 이 사람들이 지옥 갈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지워보내십시오. 엄청나게 큰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밖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내일 날 데려가 주십시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자, 여러분 영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Give me Scotland or I die. 스코틀랜드를 나한테 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결단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3천만짜리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1억짜리 하나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골프채 주세요, 골프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골프채를 주시는 게 아니라 골프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자 이게 키포인트인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요, 믿음의 거인들의 기도를 가만히 이제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자,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당하오며 부당하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심이 부당하고 부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뭐라고 배웠는가 하면, 어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순종하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말이죠, 감히, 잘 들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감히 하나님 앞에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크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익숙치 않지만 예레미야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 여러분 둘째 줄 한번 보세요.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원래 점잖한 책이기 때문에 그냥 점잖게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 사기꾼! 사기치지 마세요! 크게 속였나이다. 이게 여러분 사기꾼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하나님 사기꾼! 하나님 우리한테는 평안이라고 그러더니 왜 지금은 멸망의 칼입니까? 사기꾼!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모스는요, 여러분 7장에 보니까요 기가 막힌 말은, 하나님 스톱! 그만 때리세요! 그만 때리세요! 그러나 사람 죽어요! 그만 때리세요! 하나님 스톱!

여기 등장하는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크게 속셨나이다. 그만, 그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얼마나 틀렸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태국에서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큰 맘 먹고 한 번만 더, 한 명이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결국 의인삼 아니겠어요? 의인삼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자, 여러분, 우리는 롯을 아주 나쁜 놈으로 생각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롯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한 명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 있었어. 의로운 롯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한 번만 더 큰맘 먹고 한 명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예스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기도를 멈추는 바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 해도 오늘 전체 맥락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크게, You are God is too small.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보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아무 변화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줄 착각하지 말고, 우리 기도 때문에 한 나라가 살고 한 도시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가를 잊지 말고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 교회가 통째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들의 중보기도, 가로막는 기도,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Stop, stop.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태국 가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 한 180명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했는데, 아무래도 교단 선교되다 보니까 순서 맡은 분도 많이 있고,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했어요. 설교를 잘했는데, 근데 설교 잘하고 나서 그냥 그 뒤에 기도도 안 하고 바로 찬송하고 축도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마지막 날 집회를 인도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30분 설교했겠습니까? 금요 기도회처럼 했어요.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처럼 설교를 하고 제가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쥐고 이쪽 가고 저쪽 가고 방방 뜨면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너무 죄송하긴 했어요. 시간이 좀 오버했으니까. 그런데 딱 집회 마치고 성교사님들이 여러분 몰려와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목사님, 이게 집회죠. 우리 이거 하려고 왔어요. 이게 선교대회예요. 하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막 쏟아놓으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 한번 한다고 덜 한다고 아무 표시도 안 나는 것 같지만, 기도 한번 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영혼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너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 많은데요. 자,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이제 온몸에 이제 악창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기아장으로 벅벅 끓는 그런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욥기 42장에 가면 이제 욥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욥기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다 해가지고 재산 더블로, 자녀들 더블로, 자꾸 재산 자녀만 생각하는데, 여기 어디에

0: 때도 욥이 그렇게 고통받았던 병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욥이 여러분 그 피부병, 그 악창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고쳤어요. 성경은 여러분 한 번도 욥이 그 병 때문에, 그 피부병 때문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그 욥에게 여러분 보너스로 몸의 병까지 고쳐준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면서부터 더 위대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었고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성경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고통을 기도로 고난을 기도로 위기를 기도로 여러분 바꾸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약하였지만은 점점 더 기도하면 할수록 더 강한 사람으로 더 위대한 사람으로 스트롱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 문장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기도의 성자 이언 바운즈가 했던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사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했던 신음꾼의 기도가 가장 고상한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고상한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기도한다고 고상한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보면 여러분 이엔 바운즈가 뭐라고요? 야곱이 했던 그 처절한 기도, 무릎 뜯는 기도, 결판 보는 하나님과 괴로워서 이기고에 많은 여러분 그 야성 있는 기도가 영적인 세계, 기도 세계에서는 어떤 기도라고요? 그 기도가 가장 고상한 기도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열정이 넘치고 야성이 넘치는 복된 기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킬 켈구르가 한 말입니다. 자,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못한다.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조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안 바뀌지만 나를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서 쓰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위대한 사람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정말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좀 조심스러워서 이야기하기에 좀 그러네. 하나님 사기치지 마세요! 스탑! 스탑! 이러다 다 죽어요! 스탑! 스탑! 저는요, 이 태국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 얼마나 친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요구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그런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그런 기도하는 아모스를, 그런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용납해 줬습니다. 그게 어디 금방지에 그런 기도하나 그런 성경이 없어. 하나님이 다 받아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칠게 기도하자 그런 말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도 그분들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자.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북구 진장동에 위치한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7833번 052-244-7833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문화교회 박종걸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평화와 번영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깨어있어 세상의 향락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거슬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일꾼들이 공의를 행하여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우리가 먹는 쌀의 종류는 몇 개가 될까요, 여러분? 필리핀의 국제미작연구소에는 답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요, 전 세계에 수집된 14만 여종이 넘는 쌀 품종이 보존되고 있다는데요. 쌀 종류가 몇 개라고요? 14개 종류가 아니라 14만 종의 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가히 정말 놀라운 수치죠? 수많은 과학자가 밤낮으로 연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굶주린 사람들이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예, 이 생각으로 이 연구소는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14만 여종의 쌀들은요, 모양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게 없어요. 뭐 어느 것 하나 쓸모 없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 각 쌀마다 특징들이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서 잘 자라는 쌀, 척박한 땅에서도 열매를 맺는 쌀, 글쎄 우주에서도 자라게 하는 그 쌀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특이한 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유도 플로팅 라이스란 쌀입니다. 물 위에서 자라는 쌀인데요.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오르는 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홍수가 나면 그 물의 높이에 맞춰서 하룻밤 사이에 기적 같은 속도로 줄기가 무려 5m까지 자라는 그런 쌀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프닝에 사진을 올려놨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에 잠겨 죽지 않으려고 물보다 더 높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 부유도는요, 유전자 조작이 아닌 자연 야생 품종인데요. 폭풍 성장의 비밀이 최근에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그것은 물이 차오르는 순간 글쎄 이 쌀에 있는 성장 호르몬의 스위치가 탁 하고 켜진다고 합니다. 홍수를 만나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삶에도 감당할 수 없는 홍수, 고난의 홍수가 이렇게 밀려올 수가 있어요. 사방이 가로막혀서 참 이거 어떻게 이 홍수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그때가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스위치를 탁 이렇게 켜주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평탄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인생의 거친 홍수를 만날 때에만 작동하는 그 믿음의 스위치를 우리 영혼 깊숙이 심어두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 성경의 많은 성경 인물들을 보면 고난의 순간에 그때 믿음의 스위치가 켜져서 그 믿음이 폭풍 성장했던 그 믿음의 거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할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심습니다. 말씀을 심을 때 믿음의 스위치가 켜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이 찬양 나올 때 기도할 때 믿음의 스위치가 켜질 거예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가 탁 하니 켜지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 고난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의 스위치가 또 켜졌고요. 그 믿음의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믿음의 현장을 저희는 늘 성경 말씀을 통해 목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의 여러 약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약함 속에 강함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홍수 같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왜 내 삶에는 이런 거친 풍랑이, 거친 풍파가 계속해서 일어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의 홍수 위로 은혜의 스위치를 켜주시는 오늘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지금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합니다. 먼저 오늘 오프닝 말씀 부유도 이 쌀 사진 한번 꼭 보시면 참 좋겠고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라라고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하면 댓글이 남겨지지가 않아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유아람, 김정남, 도담, 정진미, 김세호, 이용선, 전지혜, 황건탁, 금강전기, 박숙희, 하이이, 우리 설태한 장모님, 최정희님, 그리고 이사야리님도, 배종주님도 잘 들어오셨는데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보이는 라디오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먼저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우리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인데요. 좋은만 검색해도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영상 찬양으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우리 박영희 권사님의 찬양인데요. Amazing Grace. 우리 영상 찬양 그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박영희 권사님의 찬양 함께 나누고요. 잠시 후에 우리 보이는 라디오 짱짱 성경 암송 우리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또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 보면서 함께 암송하자고요. 믿음의 스위치가 켜질 줄 믿습니다.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짱짱 성경 암송. 오늘 귀한 암송의 도우미 우리 문희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 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잖아요.
0: 예.
1: 선수들이 그간 갈고 닦은 실력과 또 서로가 맞춰온 호흡을 보여주는데 그 경기장에서 제가 같이 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또 시청도 하면서 그 안에서 참 깨달음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0: 아.
1: 어떤 깨달음이냐? 네, 그간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고난이 있고 또 수고가 있고 눈물이 있기 때문에 열매도 있겠구나, 감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월드컵 시즌입니다.
0: 정말 대한민국을 네. 외치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 극동방송 직원들도 또 응원하고 또 이번 주 금요일도 금요일 맞죠?
1: 금요일 맞습니다. 멕시코와의 네,
0: 이번
1: 경기가
0: 주 금요일
1: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네. 여러분. 아, 응원하고요.
1: 네.
0: 참 아, 오늘 고난의 현장에서도 아까도 그 쌀의 종류가 14만 종 중에
1: 와, 그렇게 여러분, 많은 와, 줄 몰랐어요.
0: 정말 그렇게 네. 물 위에서 홍수가 나도 홍수가 나면 더 크게 물보다 높이 자라는 그 쌀의 모습을 보면서 자 오늘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또 승리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짱짱 성경 암송 자 보이는 라디오 참여하면 좋겠는데요. 예정 PD님 우리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 직접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고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0: 좋아요. 자, 지금 우리 진선아 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볼랍니다. 라고요.
1: 우리 볼랍니다.
0: 윤원나 님도 잘 들어오셨고, 황금빛 노을 님도, 우리 주승철 님도, 우리 문피디 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네.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조필현 님도 잘 들어오셨고, 여러분 아침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1: 여러분 참. 감사하다.
0: 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네. 그 어쨌든 이게 또 그 뭔가 좀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냥 나올 수는 없고
1: 부은 상태로 나올 수 없기에
0: 또 우리 네. 우리 윤석준 우리님과 또 네. 우리 오영우님이 정말 지금 더
1: 애쓰고 힘써
0: 지금 준비하는데 네. 네.
1: 그죠? 네, 감사할
0: 준비를
1: 뿐입니다.
0: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탁 마음속에 심으면서 믿음의 스위치가 켜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스위치를 또 켜지게 하시는 우리 귀한 사모님이세요. 아, 짱짱 성경 암송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네. 아침입니다.
0: 박수. 사모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 네, 한 주간 너무 평안했고요. 보고 싶었던 저희 첫째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한 주간 또 즐겁게 아이와 함께 야. 또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더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0: 와,
1: 얼마나
0: 아들과 아, 어때요? 좀 막
1: 네,
0: 어떤 기분입니까?
2: 원래 아이가 월요일에 휴가를 나오기로 했었는데.
0: 예.
2: 저희들을 다 속이고 주일에 깜짝 쇼로 나온 거예요.
0: 와.
2: 네, 교회로 들어오는 모습 보는데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1: 서프라이즈의 장인.
0: 진짜 서프라이즈인데요. 네, 좋아요. 네. 오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정말 아, 이 말씀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늘 서프라이즈인데 오늘은 어떤 서프라이즈로 다가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2: 네,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고 조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암송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고요. 제가 먼저 큰 소리로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그 세대

0: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1: 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암송을 할 텐데, 오늘 이 말씀 어떤 감동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사모님?
0: 아, 사실 이 말씀이 성경 구절에서 좀 가장 아픈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1: 그렇죠.
0: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목도했던 그런 세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로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조금은 이제 5월이 지나가고 6월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또 내가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로 다시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을 되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암송하면 좋겠고요.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짱짱 성경 암송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면서 암송하면 더 좋고요. 지금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가 갑니다. 꼭 누르시고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하면 댓글은 못 남겨요. 댓글까지 남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먼저 드신 다음에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고 좋은만 검색하셔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우리 한종심님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싶다. 히야스토리 김씨, 김하니, 윤태흥, 밍밍6382님, 서군의 서정희, 김명순, 이영신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댓글도 남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사모님?
0: 네, 우리 구호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2: 먹어버리자!
0: 먹어버리자!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번 따라서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고요. 연이어 소리 방송가정과 스튜디오에서 세번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2: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0: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2: 그
0: 그
2: 세대의
0: 세대의
2: 사람도
0: 사람도
2: 다
0: 다
2: 그
0: 그
2: 조상들에게로
0: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2: 돌아갔고.
0: 자, 우리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2: 그
1: 그 세대의
2: 세대의 사람도
1: 사람도
2: 다
1: 다
2: 그
1: 그
2: 조상들에게로
1: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2: 돌아갔고.
1: 그
2: 그
1: 세대의
2: 세대의
1: 사람도
2: 사람도 다
1: 다
2: 그
1: 그
2: 조상들에게로
1: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2: 돌아갔고.
1: 그
2: 그
1: 세대의
2: 세대의 사람도
1: 사람도
2: 다
1: 다
2: 그
1: 그
2: 조상들에게로
1: 조상들에게로
2: 돌아갔고.
1: 돌아갔고.
0: 잘하셨습니다. 다음 소절로 넘어갈게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1: 그
2: 그
1: 후에
2: 후에
1: 일어난
2: 일어난 다른
1: 다른
2: 세대는
1: 세대는
2: 여호와를
1: 여호와를
2: 알지
1: 알지
2: 못하며,
1: 못하며,
0: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1: 그
2: 그
1: 후에
2: 후에
1: 일어난
2: 일어난
1: 다른
2: 다음
1: 세대는
2: 세대는
1: 여호와를 알지
2: 알지
1: 못하며.
2: 못하며.
0: 자,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 번입니다. 시작.
2: 그
1: 그
2: 후에
1: 후에
2: 일어난
1: 일어난 다른
2: 다른
1: 세대는
2: 세대는
1: 여호와를
2: 여호와를
1: 알지
2: 알지
1: 못하며.
2: 못하며,
1: 그
2: 그 후에
1: 후에
2: 일어난
1: 일어난
2: 다른
1: 다른 세대는
2: 세대는
1: 여호와를
2: 여호와를
1: 알지
2: 알지
1: 못하며,
2: 못하며,
1: 그
2: 그
1: 후에
2: 후에
1: 일어난
2: 일어난
1: 다른
2: 다른
1: 세대는
2: 세대는
1: 여호와를
2: 여호와를
1: 알지
2: 알지
1: 못하며.
2: 못하며.
0: 잘하셨습니다. 우리 앞 소절부터 지금까지 암송한 구절까지 두 번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1: 그
2: 그 세대의
1: 세대의 사람도
2: 사람도
1: 다
2: 다
1: 그
2: 그 조상들에게로
1: 조상들에게로
2: 돌아갔고,
1: 돌아갔고,
2: 그
1: 그
2: 후에
1: 후에 일어난
2: 일어난 다른
1: 다른
2: 세대는
1: 세대도 여호와를
2: 여호와를
1: 알지
2: 알지
1: 못하며.
2: 못하며.
0: 한번 더 할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1: 그
2: 그
1: 세대의
2: 세대의
1: 사람도
2: 사람도 다
1: 다
2: 그
1: 그
2: 조상들에게로
1: 조상들에게로
2: 돌아갔고,
1: 돌아갔고,
2: 그
1: 그
2: 후에
1: 후에 일어난
2: 일어난
1: 다른
2: 다른 세대는
1: 세대는 여호와를
2: 여호와를
1: 알지
2: 알지 못하며.
1: 못하였으며. 아,
0: 자,
1: 못하며,
0: 말대
1: 알지 못하며.
0: 못하며. 자, 우리 두 번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두번 저희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임유림, 김영덕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영희님도 사모님 반갑습니다 하시는데요. 자, 두 번입니다. 시작.
2: 그
1: 그 세대의
2: 세대의
1: 사람도
2: 사람도
1: 다
2: 다
1: 그
2: 그 조상들에게로
1: 조상들에게로
2: 돌아갔고,
1: 돌아갔고,
2: 그
1: 그
2: 후에
1: 후에
2: 일어난
1: 일어난
2: 다른
1: 다른
2: 세대는
1: 세대는 여호와를
2: 여호와를
1: 알지
2: 알지 못하며,
1: 못하며,
2: 그
1: 그 세대의
2: 세대의
1: 사람도
2: 사람도
1: 다
2: 다
1: 그
2: 그
1: 조상들에게로
2: 조상들에게로
1: 돌아갔고,
2: 돌아갔고, 그
1: 그
2: 후에
1: 후에 일어난
2: 일어난
1: 다른
2: 다른
1: 세대는
2: 세대는
1: 여호와를
2: 여호와를
1: 알지
2: 알지
1: 못하며.
2: 못하며.
0: 말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마지막 소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 여호와께서
2: 여호와께서
1: 이스라엘을
2: 이스라엘을
1: 위하여
2: 위하여
1: 행하신
2: 행하신 일도
1: 일도
2: 알지
1: 알지 못하였더라.
2: 못하였더라.

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2: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1: 알지
2: 알지
1: 못하였더라.
2: 못하였더라.
0: 자, 세번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세 번입니다. 시작.
2: 여호와께서
1: 여호와께서
2: 이스라엘을
1: 이스라엘을
2: 위하여
1: 위하여
2: 행하신
1: 행하신
2: 일도
1: 일도
2: 알지
1: 알지
2: 못하였더라.
1: 못하였더라.
2: 여호와께서
1: 여호와께서
2: 이스라엘을
1: 이스라엘을
2: 위하여
1: 위하여
2: 행하신
1: 행하신
2: 일도
1: 일도
2: 알지
1: 알지 못하였더라.
2: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1: 여호와께서
2: 이스라엘을
1: 이스라엘을 위하여
2: 위하여
1: 행하신
2: 행하신 일도
1: 일도
2: 알지
1: 알지 못하였더라.
2: 못하였더라.
0: 잘하셨습니다. 이제 전체 말씀이어서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 그
2: 그
1: 세대의
2: 세대의
1: 사람도
2: 사람도
1: 다
2: 다
1: 그
2: 그 조상들에게로
1: 조상들에게로
2: 돌아갔고,
1: 돌아갔고,
2: 그
1: 그
2: 후에
1: 후에
2: 일어난
1: 일어난 다른
2: 다른
1: 세대는
2: 세대는
1: 여호와를
2: 여호와를 알지
1: 알지
2: 못하며
1: 못하며
2: 여호와께서
1: 여호와께서
2: 이스라엘을
1: 이스라엘을
2: 위하여
1: 위하여
2: 행하신
1: 행하신 일도
2: 일도
1: 알지
2: 알지
1: 못하였더라.
2: 못하였더라.
0: 네, 암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선포하시면은 선포한 말씀이 새겨집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 그
2: 그
1: 세대의
2: 세대의
1: 사람도
2: 사람도
1: 다
2: 다
1: 그
2: 그
1: 조상들에게로
2: 조상들에게로
1: 돌아갔고,
2: 돌아갔고,
1: 그
2: 그
1: 후에
2: 후에
1: 일어난
2: 일어난
1: 다른
2: 다른 세대는
1: 세대는
2: 여호와를
1: 여호와를
2: 알지
1: 알지
2: 못하며
1: 못하며 여호와께서
2: 여호와께서
1: 이스라엘을
2: 이스라엘을
1: 위하여
2: 위하여
1: 행하신
2: 행하신
1: 일도
2: 일도
1: 알지
2: 알지
1: 못하였더라.
2: 못하였더라.
0: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큰 소리로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0: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1: 좋아요. 우리 조재희님, 외우긴 어려운데 열심히 따라해 보겠습니다라고요. 아, 멋진 아이디어십니다.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2: 포부가
1: 자, 세 번입니다.
2: 엄청나십니다. 네.
1: 좋아요. 셋넷.
2: 세
1: 하나, 둘,
2: 네.
1: 셋넷을 하나요? 시작. 그
2: 그
1: 세대의
2: 세대의
1: 사람도
2: 사람도 다
1: 다그
2: 그
1: 조상들에게로
2: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1: 돌아갔고,
2: 그
1: 그 후에
2: 후에
1: 일어난
2: 일어난
1: 다른 세대는
2: 세대는 여호와를
1: 여호와를
2: 알지
1: 알지
2: 못하며
1: 못하며
2: 여호와께서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2: 이스라엘을
1: 위하여 행하신
2: 위하여
1: 일도
2: 행하신
1: 행하신
2: 일도
1: 일도 알지
2: 알지 못하였더라.
1: 못하였더라. 그
2: 그 세대의
1: 세대의 사람도
2: 사람도
1: 다
2: 다
1: 그
2: 그
1: 조상들에게로
2: 조상들에게로
1: 돌아갔고,
2: 돌아갔고,
1: 그
2: 그
1: 후에
2: 후에
1: 일어난
2: 일어난
1: 다른
2: 다른
1: 세대는
2: 세대는
1: 여호와를
2: 여호와를
1: 알지
2: 알지
1: 못하며
2: 못하며
1: 여호와께서
2: 여호와께서
1: 이스라엘을
2: 이스라엘을
1: 위하여
2: 위하여
1: 행하신
2: 행하신
1: 일도
2: 일도
1: 알지
2: 알지
1: 못하였더라.
2: 못하였더라.
1: 그
2: 그
1: 세대의
2: 세대의
1: 사람도
2: 사람도
1: 다
2: 다
1: 그
2: 그
1: 조상들에게로
2: 조상들에게로
1: 돌아갔고,
2: 돌아갔고,
1: 그
2: 그
1: 후에
2: 후에 일어난
1: 일어난
2: 다른
1: 다른 세대는
2: 세대는
1: 여호와를
2: 여호와를
1: 알지
2: 알지
1: 못하며
2: 못하며
1: 여호와께서
2: 여호와께서
1: 이스라엘을
2: 이스라엘을
1: 위하여 위하여 행하신
2: 행하신
1: 일도
2: 일도
1: 알지
2: 알지 못하였더라.
1: 못하였더라. 사사기
2: 사사기
1: 2장
2: 2장 10절
1: 10절
2: 말씀,
1: 말씀,
2: 아멘!
1: 아멘! 와.
2: 와.
1: 사모님, 저는요, 오늘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좀 말씀이 좀 길다 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요것만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2: 맞습니다.
1: 뭔가 이
2: 네.
1: 믿음이 전수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이 마음들, 정말, 오늘 우리 마음 속에 더좀 심어야 될좀그 어떤 경각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목격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저는 다른 세대라는 이 단어에 참 집중이 되더라고요. 다른 세대가 되었대요. 그런데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은 혈통으로 전수되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우리의 가정에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지, 우리 부모와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질 때,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2: 아멘.
0: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부지런히 전하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그럼 복된 하루에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 마지막 암송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0: 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작. 그
2: 그
1: 세대의
2: 세대의
1: 사람도
2: 사람도
1: 다
2: 다
1: 그
2: 그 조상들에게로
1: 조상들에게로
2: 돌아갔고,
1: 돌아갔고,
2: 그
1: 그 후에
2: 후에
1: 일어난
2: 일어난
1: 다른
2: 다른
1: 세대는
2: 세대는
1: 여호와를
2: 여호와를
1: 알지
2: 알지
1: 못하며
2: 못하며
1: 여호와께서
2: 여호와께서
1: 이스라엘을
2: 이스라엘을
1: 위하여
2: 위하여
1: 행하신
2: 행하신
1: 일도
2: 일도

0: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아멘.
1: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심는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말씀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1: 자, 예정 PD님.
0: 네.
1: 지금요 찬양을 한 곡 듣고 얼른 또 이 말씀을 암송하실 분을 만나봐야 될 텐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0: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보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로그인 하시고 댓글로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줄 믿고요.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한 마음들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할까요?

0: 크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아멘. 좋으시죠? 예수님을 힘있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찬양을 좀 덜 듣고요. 대신에 오늘 얼른 암송하실 분을 연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귀한 방송 가족 한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작가로도 화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학생들도 지도하고 있는 유선윤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우와. 유선윤 자매님. 우리 유선윤 작가님이세요.
2: 네, 작가님이시면서 교수님. 네.
0: 오늘 우리가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 네. 근데 우리 극동방송을 엄청 사랑하신 분을 알고 있었는데
2: 맞습니다.
0: 우리 유선윤 자매님이 엄청 유명한 작가님이시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그 동서양의 조화를 이루는 작업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작가님이신데요. 오늘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성경 암송을 먼저 하셔야.
0: 그럼요. 네. 암송이 일단 중요하고요.
2: 맞습니다.
0: 오늘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알지 못하였다로 끝나는 이 말씀. 자, 우리 유 작가님 먼저는 암송을 하셔야 되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3: 열심히 해볼게요. 길어서 우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네. 해볼게요.
2: 준비되셨죠?
0: 시작.
3: 그새

0: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아멘.
1: 아멘. 와, 우리 유 작가님. 저는 이제 뭐 유선윤 자매님이 이번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0: 듣겠지만 먼저는 제가 작품을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우리 유선윤 자매님은 어떤 작가님이신가?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정말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만 다섯 편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야 되는데
1: 보셔야 합니다.
0: 어떻게 들어올 수 있죠?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실시간 유튜브 방송 보기 누르시면 보이는 즐거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우리 유선윤 작가님이 함께한 작품 첫 작품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 작가님 이 그림은 어떤 작품이에요?
2: 이거는 이제 말씀에 감동이 돼서 그린 작품인데요. 그 동서양의 그 바리타스라는 그 진리, 바리타스가 진리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 그 작품을 한 거고요. 그리고 늘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그 소망의 기도를 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작품을 한 것 같습니다.
0: 두 번째 작품 얼른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이거 보셔야 돼요.
1: 우리 보셔야 합니다. 네. 야, 뭔가
0: 이거는 느낌이나 천국 느낌이 나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2: 아, 이거는 제가 그 이사야 말씀 그 통해서 이사야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아서요.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는 이제 화평을 우리가 서로 이루어 나가는 마음으로 제가 작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재료는 이제 동양화, 서양화를 같이 접목해서 작품을 한 것 같습니다.
0: 이야, 여러분 이건 보셔야 됩니다. 우와. 이번에 우리 조재희님이 벌써 역시 센스 있는 분 알아요. 극동방송 뉴스레터즈에 나오신 분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1: 아시는 맞습니다. 분들은
0: 그분이세요,
1: 다 아시는데
0: 그분. 야, 다음 그림만 보겠습니다.
1: 다음 작품.
2: 아, 이거는 제가 우리가 그 항상 삶에 도시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늘 이렇게 하늘을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도시 안에서 하늘을 찬양하여라 그런 마음으로 그렸고요. 그래서 그 변함없는 그 하늘과 구름과 자연물처럼 우리도 복잡한 순간 속에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야. 작업을 하였습니다.
0: 우리 다음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건 어떤 작품이에요?
2: 이거는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역설적으로 더 이렇게 희망을 더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왼쪽 그림은 이제 제비꽃인데요. 제비꽃 의미가 용서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 용서라는 게 사실은 제비꽃은 밟고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이 들꽃에 그 하늘을 향해서 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나가고 있는 들꽃이 참 우리 인생과 같다고 비슷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백합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등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의 그 소중한 자신을 좋아요. 바라보고 예. 힘을 내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0: 작가님 지금요 49분까지가 정규방송인데 말씀 암송도 잘하셨고 저희가 유튜브상에서 뵙고요. 오늘 방송 가족과는 여기서 하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작가님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뵐게요.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시간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늘 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도는 응답된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어 군사들을 특별히 감시하도록 배치하고 유월절 날 끝나는 날에 사형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초대교 교우들은 철야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천사를 옥에 보내사 베드로를 기적같이 구출해냅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나오자 그 길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성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교우들이 모여 철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죽으면 큰일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와보니 베드로였습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있는 방으로 뛰어가서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왔습니다. 기뻐하며 말을 전했더니 성도들이 너 미쳤구나 하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도할 줄은 아는데 응답받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철야기도도 합니다. 새벽기도도 할 줄 압니다. 작정기도를 해서 자기의 소원과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녕 응답이 이렇게 쉽게 오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본문의 로데란 아이가 성도님들은 진짜로 내 눈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다고 힘주어 말하지만 그때 성도들은 기도하던 성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수호의 천사를 보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주었더니 그때 베드로가 들어오자 기도하던 성도들은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놀랍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 여러분 속에는 없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란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0: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늘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31-574-7283번 늘푸른 진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퍼즐은 생각보다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흔히 서로 다른 모양의 조각을 맞추는 일반 퍼즐이 있는가 하면 기계식 퍼즐이라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나무 상자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힘을 줘도 열리지가 않는 거죠. 당기고 밀고 흔들어 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요. 오른쪽으로 30도 기울이고 위로 올려서 다시 왼쪽으로 돌려라 이런 식의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그 순서를 따라가면 꿈쩍도 하지 않던 상자가 스르르 열립니다. 어디든 너와 함께하니 이 퍼즐을 보고 있노라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퍼즐이 마치 우리의 인생 같다 이런 생각이요.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세게 밀려고 하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걱정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면서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시죠. 그건 그렇게 여는 게 아니야. 이건 나의 방법으로 열어야 해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선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볼 때 그 문제들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내 생각과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간구하는 그런 시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굳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는 이른바 기적의 순간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시작할게요.

0: 크리스천들의 특별한 이야기 FEBC 초대석. 네, FEBC 초대석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아은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그런 말 아마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삼아 더욱 이 다음 세대 양육과 복음화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사역자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에 정말 최전방에서 사역하시는 어린이 은혜 캠프 대표이시자 교육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박연은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제가 네. 울산 극동방송 휴트디어에 직접 왔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이야, 목사님 텐션이 남다르시네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목사님.
1: 어린이 사역자라서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 여기까지 지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목사님께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횟수가 벌써 오래됐고요.
0: 예.
1: 지금은 국제도시 송도에 있는 송도주예수교회의 교육 목사, 예, 그 교회에서는 저를 다음 세대 코칭 목사라는 직함을 줘서 1월에 부임해서
0: 예.
1: 지금 6월까지 달려오고 있고요.
0: 오.
1: 네, 그 전에는 제가 프레이즈 예술신학교라고 하는
0: 네.
1: 전문신학교를 20여 년 운영했고,
0: 예.
1: 근래에 와서 1996년도 7월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0: 네.
1: 어린이 전문 캠프를 개최해서 아, 아이들도 사춘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정착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는데
0: 네. 네,
1: 그런 목표와 믿음으로 지금까지 어느새 캠프만 31년째 다들에게 됐습니다.
0: 캠프를 31년째 지금?
1: 네네, 어린이 전문 캠프만.
0: 네.
1: 네, 그래서 오늘 그 희망의 소식을 울산에 살고 계신
0: 네.
1: 예, 애청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0: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다음 세대

0: 선교사의 사역을 좀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1: 물론이죠. 저는 이제 일단 어머님께서 아이를 뵀을 때 한나 설교를 듣고
0: 네.
1: 뱃속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이제 예, 목사가 됐고요.
0: 서원 기도를 통해서요. 네,
1: 말귀를 알아들을 때 벌써 제가 목사더라고요.
0: 예? 네. 그게 무슨 예. 말씀이세요?
1: 그러니까 어머니와 소통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바쳤어. 넌 목사가 돼야 돼.
0: 네,
1: 그렇게 이제 제가 살아왔다는 거죠. 사춘기를 지나고 모태신앙으로서 쭉 성장하면서 보니까 저는 아버님을 닮아서 음악성이 뛰어났고 가수의 소질이 있더라고요.
0: 노래를 잘하셨어요?
1: 네. 5일 때부터 밴드부에 들어가서 트럼펫을 연주했고요.
0: 이야.
1: 온갖 동네 콩쿠르는 쫓아다니면서 금상 내지 대상을 휩쓸었어요. 꿈을 펼치려고 했는데
0: 네.
1: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참 어린이 사역에 제가 뛰어든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야 나처럼 많은 어린이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도 은혜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0: 네.
1: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습관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교회를 등지는 이런 일이 허다하겠다.
0: 그렇죠.
1: 네.
0: 그 길로 바로 이제 신학의
1: 그렇습니다.
0: 길로 네, 들어가시고
1: 신학전은 이제 제가 동의해서 고1 때 은혜 체험하고 알았어요 하나님. 저 그러면 저 목사가 될 건데 제가 음악적인 소양이 있으니 음악 목사도 되게 해주시고
0: 와.
1: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0: 네.
1: 고1 때 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의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협성대 제가 신학과에 들어갔고
0: 네.
1: 예, 그러면서 군대 갔다 온 이후에 24살에 고성과 춘천에 부르심이 있었는데 저는 고성 강원도 고성 쪽에는 성가대 지휘자와 교육전사
0: 네.
1: 역할이었고 춘천에는 교육전사 역할이었는데
0: 네.
1: 저는 음악을 아무래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가대 지휘자와 교육전도사 역할을 같이 원하는
0: 네.
1: 간성교회에 네. 부임을 하게 돼요. 전도사 때.
0: 아, 그 두 가지 역할을 한 번에.
1: 한 번에. 저도 네. 이제 음악적인 것을 계속 하고 싶었으니까.
0: 예, 네. 재능이 있으셨으니까.
1: 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0: 네.
1: 그곳에서 놀랍게 다음 세대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요.
0: 네.
1: 거기에는 당시 저희 동문들이 4명, 5명이 있었고 매주 금요일 날 9시에 모여서 밤을 새요. 교사 세미나를 한 거죠. 철화 세미나를 한 거예요.
0: 뭐 부흥회처럼 한 건가요?
1: 그렇죠. 세미나와 부흥회를 같이 한 거죠.
0: 네.
1: 그때 저에게 그 친구들이 너는 노래의 소질이 있으니 노래와 율동을 맡아라. 레크레이션을 맡아라.
0: 네.
1: 이렇게 해서 그 가자마자 제가 그 금요 철야의 세미나, 교사 세미나 강사가 되죠.
0: 아, 그러셨군요.
1: 네. 네. 그러면서 은사가 개발돼요. 그리고 이 2년 지나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개척한
0: 네.
1: 양양 감리교회
0: 네, 네.
1: 여름 성경학교의 말씀 강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그 목사님이 최문수 목사님이신데
0: 네.
1: 3년 전에는 찾아뵙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어요.
0: 네,
1: 지금도 톡이 오는 분인데 최문수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0: 네.
1: 청빙한 것이니 열심히 말씀을 전하세요.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제가 어린이 부흥사로 청빙을 받은 거죠.
0: 네.
1: 지금도 생생한데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양양 감리교회 마당에 둥그렇게 둘러앉아 결단할 때 신문지를 모두 깔아서 아이들 무릎이 아프지 않게
0: 예.
1: 제가 아이들에게 신문지를 나눠줬더니만 아이들이 전사님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는데 제가 무릎이 살짝 아프다고 어떻게 신문을 깔 수 있겠어요. 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할래요.
0: 아니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1: 그랬어요. 예. 그래서 너무 제가 감동받고 야
0: 네.
1: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하면서 제가 어린이 부흥사가 그때 쓰임 받으면서 초교파적으로

0: 알려지기 시작해서 다음 세대 사역에 올인하게 된 거예요.
1: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네, 피디님께서 하필 예. 그렇게 물으시니까
1: 네.
0: 눈물 날 정도로 그때 그 1984년 5년도가
1: 네.
0: 회상이 되네요. 고마워요.
1: 아,
0: 네, 감사해요. 부르심이 그랬어요.
1: 네, 네. 그렇게 시작을 하셨군요.
0: 네.
1: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캠프만 거의 한 31년 정도 지금
0: 네.
1: 해오고 계시다고 했는데
0: 네.
1: 총 합해서 어린이 사역한 기간을 따지자면 거의 한 40년 정도
0: 그렇죠?
1: 이렇게 되겠네요.
0: 네. 24살부터 했으니까요. 40년이 넘죠.
1: 그러면 이제 어린이 사역이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사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도 전도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린이 사역은 조금 더 어려운 점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0: 일단 외로운 길이고 좀 험난하죠.
1: 험난하다고요?
0: 네. 거칠게 고전 분투를 해야 되니까요.
1: 많이 안 계시기도 하고요.
0: 네, 이를테면 학교 앞에서 전도하다가 제지를 당해서 순찰대가 두 대씩 뜬다거나.
1: 예. 아, 목사님 때문에요?
0: 네, 두 대가 뜬다거나.
1: 또
0: 지금도 보면 선생님들이 저를 애워싸고
1: 예.
0: 목사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둘러쌌던 일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교육을 담당한 교무 선생님,
1: 네.
0: 또 확대되어서 학부모 회의를 소집해서
1: 어머.
0: 학부모 30명과
1: 네.
0: 저와 30대 1로 학교 앞 전도는 합법적인 거다.
1: 네.
0: 이거 제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 아니다. 학부모님들이 불편해하는 것 얘기해라. 내가 그건 안 한다. 나는 이미 학교 앞 전도만 전문적으로 수년을 했고
1: 네.
0: 이름을 적는다거나 뭐 간식을 강요해서 전달해 준다거나
1: 예.
0: 전도지를 안 받는다는데
1: 주거나
0: 이러지 않나
1: 네,
0: 그렇게 하지
1: 네,
0: 않나
1: 네. 네.
0: 내가 상식선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조건을 얘기해라 내가 협의를 하겠다 이분들이 왜 목사님 꼭 정문에서 하세요 조금 50m만 좀 비켜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50m 제가 양보할게요 이렇게 해서 50m 옆에서 왜냐하면 아이들의 아파트에서 들어온 그 동선이 50m에 있으나 100m에 있으나
1: 비슷한
0: 똑같으니까
1: 네.
0: 굳이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학부모 회의의 회장과 그 학부모 주요 임원들이 모인 자리 교장 선생님 다 있었고 교감 교무 다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고집 안 피워요. 내가 왜 학교가 힘들어하게 하면서 내가 하겠냐
1: 네.
0: 안 합니다.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어요. 네.
1: 진짜 외로운 길을 걸어 오셨겠어요.
0: 그렇죠.
1: 네. 네.
0: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힘이 겹치.
1: 재정 문제.
0: 그렇죠.
1: 네.
0: 네. 그런 게 있어요.
1: 그렇군요.
0: 네.
1: 하지만 또 지금까지 이어오시면서 분명히 또 은혜의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실 만한 그런 순간들도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좀 사역하시면서 가장 보람 느끼는 순간은 언제세요?
0: 아,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1: 네.
0: 제가 차를 몰고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방어진을 지나오더라고요.
1: 맞아요. 네.
0: 네. 여기 방어진 제일교회에 제가 2007년도에 평양 100주년이라서 저도 하나님께 뭔가 드려 해야 되겠다 해서
1: 예.
0: 강원도 저의 고향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자비량으로 어린이 부흥회를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1: 네.
0: 전국을 순회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방어진 제일교회를 왔어요.
1: 네.
0: 거기서 신청을 해서 설교를 열심히 그때 한 500여 명 모였어요.
1: 예.
0: 설교를 하고 딱 나오는데 남자의 한 5학년쯤 된 것 같아요.
1: 네.
0: 아이가 제 앞에 오더니 엄지를 치켜 내미는 거예요. 엄지척, 그 유명한 엄지척.
1: 목사님한테 엄지척.
0: 네. 아이가 말씀이 좋았다는 거지.
1: 그러니까요. 네.
0: 그게 저의 보람이에요.
1: 네.
0: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매번 여름, 겨울 이어지는 어린이 캠프 올해 441회차까지 이어지거든요.
1: 441회차요?
0: 네.
1: 아니, 네. 와, 네. 네네네.
0: 그 순간순간. 아이들이 첫째 날 처음 만났는데도 아이들이 기도문이 열리고 눈물을 흘리고 설교에 아멘하고 앉아있는 아이들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지금은 뭐 의자 세트는 하지만 옛날에는 카페트에 앉힌다거나
1: 네.
0: 소위 은박지 있죠. 은박지.
1: 네. 은박지.
0: 은박지를 바닥에 깔잖아요.
1: 네. 네.
0: 콘크리트 바닥에 아이들이 체육관 같은 데 앉으니까
1: 아.
0: 뭐 1,000명, 2,000명 아이들이 뭐

0: 우익이 일수였기 쓰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배려해서 은박지를 깔아 놓으면 이 아이들이 솔교를 들으면서 점점 앞으로 와요. 너무 재밌으니까. 네.
1: 네.
0: 그런 것이 저의 보람이에요. 네.
1: 그렇겠어요,
0: 하늘께
1: 정말.
0: 영광이죠.
1: 아멘. 네, FABC 초대석 오늘 어린이 은혜 캠프의 대표이신 박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 시간 잠시 찬양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0: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겪으시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끌어 오셨는데 네. 정말 현장에서 고군분투를 하신 거잖아요, 목사님.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다음 세대가 위기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1: 그럼요.
0: 좀 그 말에 공감을 하시나요, 목사님?
1: 네, 성도님들이나 목회자가 느끼는 위기감과 네. 제가 느끼는 위기감은 좀 달라요.
0: 어떻게 다를까요?
1: 네.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느끼는 교사분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숫자적 감소거든요.
0: 네.
1: 물론 지금 출생률 감소의 속도보다 교회 학교 출석하는 아이들의 그 감소 속도가 빠르다는 게 예. 이게 위기거든요.
0: 네네.
1: 그러나 저는 그 본질적으로 숫자적 감소 속에 숨어있는 신앙의 질적 저하.
0: 아.
1: 예를 들면 자 100명 나오던 교회 아이들이 50명 나와.
0: 네.
1: 그럼 50명이 전부가 아니라 나오고 있는 50명조차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기도할 줄 모른다. 천국과 지옥을 모른다. 예를 들면 이번 제가 성도주예수교회에서 아이들과 이 신앙의 질적 부분을 터치해 가고 있는데
0: 네.
1: 저는 첫 설교가 누가복음 16장이었어요. 부자와 나사로.
0: 네.
1: 그게 성도주예수교회의 첫 설교였어요. 아이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게 됐죠.

0: 그리고 저희들이 5월 달에 전도 축제를 했어요.
1: 네.
0: 1차.
1: 예.
0: 버블쇼를 했죠. 1500장의 전단지를 온 동네에 다 뿌렸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그 전단지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버블쇼에 초청하면서, 아, 우리 지옥 가면 안 돼, 친구야.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랬더니, 그 재우라는 아이인데,
1: 네.

0: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아이들은 너무 불쌍하대요. 이런 내용을 단톡에 올렸어요.
1: 네.
0: 문자가 온 것을.
1: 예.
0: 그래서 제가 그 문자로 블로깅을, 포스팅을 했는데, 그만큼 어린 요즘 아이들이 다니는 아이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를 뿐더러, 요즘은 성탄절도 문화적이지 않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캐롤 못 들어요.
1: 맞아요.
0: 이러다 보니까
1: 네.
0: 예수님, 뭐 천국과 지옥, 이걸 기존의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은 90%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적인 하락, 네, 이 부분을 저는 완벽은 아니지만 지금 송도주 예수교회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이 끝나면 제가 이 내용들을 모두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1: 네.
0: 내년 3월쯤이면 전자책을 출간해서 한국 교회에 지금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로버트 레이크스에 의해서 창안된 썬데이 스쿨 시스템이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뉴 썬데이 스쿨을 1년 동안 해왔고, 이런 성장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리포트 형식으로
1: 네.
0: 한국 교회에 공부하려고 그래요.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1: 너무
0: 합니다.
1: 좋죠. 너무 좋죠.
0: 그렇습니다.
1: 이게 사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단체들이 어린이 사역을 정말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앞서서 어떤 전신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0: 맞아요.
1: 그게
0: 네.
1: 참 부족한데 목사님께서 또 그런 것들을 채워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렇다면요, 목사님. 그런 의미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을 지피고자 어린이 은혜 캠프라는 것을 또 진행을 하실 텐데
0: 네.
1: 이게 이제 아이들의 심령에 다시금 복음의 불을 지필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903년에
1: 네.
0: 원산 사경회에서 캐나다 선교사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성령을 받습니다. 자기가 한국 선교에 실패했던 이유들을 하나 앞에 회개하면서 가슴에 놀라운 감동을 느끼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충만을 얻죠. 그 영향으로 4년 지나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의 역사,
1: 네.
0: 대장정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1: 네,
0: 그런 것처럼
1: 그렇습니다.
0: 이 위기 속에 영남 지역이든 충청 지역이든 지금 전국이 난리인데
1: 예.
0: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3년의 과정 속에 완전히 붕괴되는 시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숫자적 감소의 위기감을 느끼기보다 단한 명의 초등학생이 우리 교회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어떻게 사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할 건가. 구원의 확실히 철철 넘치고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고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겠나.
1: 네.
0: 그러면 일어납니다.
1: 아멘.
0: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 아멘.
0: 하나님께서 원산을 통하여 로버트 하디 선교사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써내신 것처럼 이 위기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시고 나는
1: 아멘.
0: 그 답이 이 아이들 초등학생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불꽃만 지펴진다면 다시 때가 온다 하기 때문에 그 정신으로 어린 은혜 캠프를 1996년도 7월 달에
1: 네.
0: 용인에 있는 태화산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고 벌써 31년 차
1: 이야.
0: 441회 회차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1: 정말 그렇습니다.
0: 네,
1: 이거 진짜
0: 그렇습니다.
1: 하나님께서
0: 네.
1: 지금 이긴 시간 동안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또 하지 못할, 네, 사람의 힘으로는 하지 못할 그런 일이다라는
0: 그렇습니다.
1: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 의미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가 영남권에서 이번에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캠프고 어떤 또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0: 네,
1: 같은데요.
0: 그럴까요? 이 영남 지역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열리던 이 캠프를 이 그대로 가져온 것은
1: 네.
0: 꽤 오래됐습니다. 여기서
1: 그래요?
0: 가까운 양산 해운 청소년 수련장에 독수리 홀이 있어요. 거기에 1200명, 1500명씩 4번, 5번 모였었어요.
1: 네 번, 다섯 번이요?
0: 그럼요.
1: 와.
0: 지금도 기억나는 게그 독수리 홀이 1500명 정도 모이는 길쭉한 강당인데
1: 네.
0: 바로 옆에 숙소가 있어요.
1: 네.
0: 장마 끝철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우리 스태프들이 비를 맞으면

0: 면서 아이들 비 맞지 않게 하려고 그 숙소에서 독수리 홀로 대강당으로 들어오는 길이 한 20m 정도 되는데 비닐을 높이 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서 있던 터널을 만들었던 모양이 생각나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이 영남 지역의 캠프가 잘 됐어요. 예. 그 이유는 수도권에서 열리는 최고의 시스템을 음향, 영상, 그리고 강사진, 저희 강사진은 모두 어린이 실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미디어 중독, 동성애,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잖아요.
1: 맞아요.
0: 예. 지금 김숙희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유명한 약사, 김지연 강사님이 양육해낸 강사님들이에요.
1: 아, 그러세요?
0: 그 강사진이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데 여기는 김숙희 강사님이 너무 잘해요. 작년에도 그분이 강의했던 것을 제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지금 수십만 조회로 올라간 그런 유명한 강사님인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서울의 그 좋은 캠프를 그대로 이 영남에 내려서 컨텐츠와 음향, 영상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여기서 재현해냄으로써 성도님들이, 교사분들이 야, 이렇게 좋은 캠프를 영남에서 열어주시다니 감사해하는데 이번 여름에는 두 차례.
1: 두 번, 네,
0: 네네.
1: 기회가
0: 7월
1: 있군요.
0: 27일에서 29일까지가 명품 리조트인 경주 켄시스턴 리조트에서 열리고요. 두 번째는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60여 년간의 눈물의 기도가 쌓인 강력한 영적 전쟁터. 바로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서 2박 3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1: 아, 그렇게 두 차례 열리는군요.
0: 그렇습니다.
1: 아니, 근데 이 어린이 캠프가 좀 일반 캠프와 좀 확연히 다른 차별점이 있다면서요, 목사님?
0: 그렇습니다. 일단 컨텐츠 자체가 찬양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고 아이들이 첫 시간 찬양에서 왜 동기부여가 되냐면 쟤 나랑 나이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어쩜 저렇게 잘해?
1: 아이들이 스스로 그냥 그 친구들을 보고 약간
0: 네.
1: 자극을 받는군요.
0: 그 찬양단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프로페셔널하게 하거든. 그리고 우리는 노래 율동을 안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노래 율동은 유치원 교육의 하나의 방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형식이 아니고 우리는 바디워십.
1: 바디워십?
0: 그러니까 워십 댄스.
1: 아, 댄스
0: 하나님을 향한 찬양.
1: 하치면서.
0: 미리암의 찬양처럼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나타난 미리암이 얼마나 위대한 찬양가냐 하면 홍해를 건넌 후에 그 4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단번에 하나님께 고정시킨 50 리더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시작부터 아이들이 동기부여를 받는 이 지성소 찬양. 그다음에 설교는 뭐 제가 다 하니까요. 네, 설교는 제가 정말 생명 걸고 하고 있고 각 해마다 주제가 있어요. 작년에는 기도하는 다음 세대. 그 전에는 지도자를 꿈꾸라.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시대적 주제가 있었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국 지옥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천국 지옥 설교 안한건 아닌데 주제로 삼은 적은 없어요. 죄송해요. 알겠어요. 제가 올해 주제를 천국으로 삼을게요. 해서 천국 가는 네 가지 비밀.
1: 천국 가는 네 가지 비밀.
0: 네네. 이게 올해 주제예요.
1: 이야, 멋지네요.
0: 예, 그럼 아이들이 완전히 구원의 확신은 기본이거니와 기도 훈련, 그다음에 찬양 훈련, 금식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아이들이 신앙의 완숙도가 깊어져서 사춘기 전에 성령 받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것
1: 아멘.
0: 같아요.
1: 아멘. 찬양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러니까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순서들도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렇죠.
1: 아이들이 금식 기도를 한다면서요. 아니, 캠프에 가면 아이들이 금식 기도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아니, 아이들을 상대로 금식 기도가 가능한가요?
0: 가능합니다.
1: 배고프다고 뗐을 것 같은데.
0: 31년 동안에 왜 애들을 금식시킵니까 하면서 항의가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1: 그래요.
0: 왜냐하면 왜 금식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무대보로 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얻고 아이들을 설명해 주고 첫째 날 저녁 시간에 물론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선생님들과는 교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사진과 영상을 보여줘.

0: 있는데 여기서 애들이 놀랍니다.
1: 왜요?
0: 아이들이 이제 이번 그 경주 같은 경우 식대만 12,000원이에요.
1: 오.
0: 네. 저희 500명이니까 500여만 원 되겠죠.
1: 네.
0: 이 금액을 태국에 있는 치앙라이 지역에 사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모아서
1: 예. 예.
0: 똑같이 2박 3일에 캠프를 해줍니다.
1: 아.
0: 어린이은혜 캠프가 수도권에서 영남으로 오듯이
1: 네.
0: 영남에 있는 이 캠프가 태국으로 가는 거죠.
1: 아, 그런가요?
0: 네. 오. 작년 그렇게부터 시작됐는데
1: 네.
0: 작년 그렇게 150명이나 모였어요.
1: 아.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금식 기도로 모여진 그 금액이
0: 기부하는 거죠. 네. 선교라는 거죠, 선교.
1: 선교비로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네요?
0: 네네.
1: 우와.
0: 엄청나게 아이들이 도전 받습니다. 네. 내가 여기서 처음으로 내가 금식함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기부를 한 거네. 내가 세계 선교에 동참한 거네. 이런 걸 깨닫게 돼요.
1: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그런 의미를 또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0: 너무 좋아합니다.
1: 네.
0: 네네. 그래서 더 선생님들도 공감을 하고
1: 네.
0: 아이들이 정말 물만 마시면서
1: 네네.
0: 간식 이런 거 다 치우라고 제가 교육하죠. OT에서
1: 네,
0: 오리엔테이션에서 눈에 보이면 안 되니까 다 하고 아이들이 충분히 12시간 금식을 완료한 다음에 아이들이 보람을 느끼고 큰 은혜를 받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1: 네네.
0: 첫째 날 저녁과 비교가 안 될 만큼
1: 예.
0: 왜 금식하면서 예수님 나 만나달라고
1: 아.
0: 이렇게 기도하게 하니까
1: 예.
0: 둘째 날 저녁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뭐 많이 울기도 하고 심지어 방언도 받고 은사 체험까지 합니다.
1: 네. 네.
0: 그게 모두는 아니지만
1: 예. 네.
0: 아이가 아이들 눈높이에서 눈물 흘린 것을 애가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그 헌금할 때 보면
1: 네.
0: 나 오늘 저절로 눈물이 나왔는데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집에 가서 엄마에게 엄마 나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이런 데잖아요.
1: 아, 근데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삶에서 가장 순수한 시기이기 때문에
0: 그럼요.
1: 그만큼 복음이 딱 전해졌을 때 그 감동을 물밀듯이 받는 그런 나이기도 하잖아요, 목사님.
0: 그렇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구나
0: 네.
1: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너무 보람을 찾습니다.
1: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아이들의 영적 양육을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며 헌신하시는 우리 박연은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찬양 한 곡 더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연평안의 찬양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